0: 실수와 아픔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축하해 주라는 말이죠.
1: 네. 우리가 뭔가를 배우지 못할 사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여러분은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우리의 매사에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감사치 못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0: 아멘.
1: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말, 바로 가장 귀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최미희 사모님이 노래합니다. 가장 귀한 말.

0: 네, 우리 최미 사모님의 목소리로 가장 귀한 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소는 92.9MHz,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문정태 목사님, 정정의 권사님,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반갑습니다.
0: 두분 다시 한번 어서 오세요.
1: 예, 반갑습니다. 문정희 목사입니다.
2: 정정희 권사입니다.
0: 저는 오늘 아침에
1: 네네.
0: 아침 운동을 했어요, 목사님.
1: 웬일입니까?
2: 부지런, 부지런.
1: 네.
0: 아니, 바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1: 네네.
0: 네, 물론 뛰다가 지각할 뻔했지만. 아,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까 엄마 3명의 반응을 보셨는데,
1: 네네.
0: 우리는 주로 일본 엄마의 반응을 보고 자란 세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목사님.
1: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 보면은 그 상처와 아픔 또 실수를 통해서도 많이 배운다고 했는데요. 저는 사실은 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라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0: 경주 수학여행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율학습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저도 오히려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연휴에는 꼭 경주를 가서 불국사를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 목사님이 또 그런 때가 있으셨는지 상상도 못했네요. 예,
0: 돈 18,000원인가가 없어서.
1: 세상에. 예,
0: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 중학생이었던 예. 우리 문정태 학생이 얼마나 그때 마음이 아팠을까요?
0: 예, 3명 있었습니다. 네. 교실에 수학여행을 못 간 학생 친구들 3명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못 간 그런 것 때문에 작은 일에도 요즘은 이제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 그걸 또 배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 예. 네. 권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2: 권사님은 뭐야 그 가을이 너무 좋아서 정말로 산으로 들로 산책으로 한 주간 열심히 정말 바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밖으로 싸 돌아다녀.
0: 미평의 저수지를 이런 바람을 쐬면서 한 바퀴 돌면 엄청난 힐링이 됩니다. 미평에 사신 분들은 저수지를 꼭 오늘 한 세 바퀴 정도 도시기를 추천합니다.
1: 네. 네. 가셨다가 또 머리 풀고 막 뛰시는 여성분 계시면 우리 정정희 권사님이니까 가셔서 아는 척 하셔도 좋겠습니다.
0: 네.
1: 권사님은 아까 세 분의 엄마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2: 정말 저의 인생도 파라만장했는데요. 제일 힘든 것은 지금 걷지 못해가지고 이제 강남 세브란스를 갔다가 제가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다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때는 정말 이 고난을 왜 이렇게 저에게 많이 주시는가 했더니 정말 그 기간 동안 복음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율법의 신앙생활에서 목사님이 아침마다 녹음을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말씀을 설교 말씀을 재활치료 기간 그 받는 기간만 끝나고 이제 말씀을 듣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율법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1년 동안 병원에 가둬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열심히 정말로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0: 그게 우리 권사님의 인생의 담회색이에요.
1: 네.
0: 누구나 그 담회색을 경험해야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1: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픔이나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걷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입원을 한 2주만 해도 사람이 지치잖아요.
0: 그렇죠.
1: 1년 동안 병원에 계셨고요.
0: 네.
1: 또 우리 목사님은 그런 시절이 있었고 우리의 이런 아픔이 우리를 아프게 내버려 두지 맙시다.
2: 아멘. 네.
1: 그 어떤 아픔도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소개해드릴게요. 1등으로 문자 주신 분 9507 이봉진 집사님 아침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0: 감사합니다.
1: 0782 황경희 집사님께서도 아유 반갑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0: 네.
1: 5659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2: 네. 매주 월요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방송을 은혜롭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귀한 방송을 통해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방송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많은 성도들과 청취자들을 신앙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권사님, PD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은혜로운 방송 부탁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에 왜 방송을 안 하냐.
2: 네. 개인적으로 문자가 왔어요.
0: 개인적으로 문자 와서 왜 방송을 안 하냐, 잘렸냐.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 PD님이 휴가를 가셨는데 녹화 방송이 아니고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네.
0: 기다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네. 네. 목사님 이렇게 5659님 같은 문자를 보시면 굉장히 보람 느끼실 것 같아요.
0: 엄청나게.
2: 목사님 제일 좋아할 문자입니다.
0: 정말로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방송을 하는 거예요.
1: 네. 우리 5659님 선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할렐루야.
1: 5558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2: 네. 저는 새벽부터 가을 배추 신고 왔어요. 신선한 가을이 왔어요. 저는 2번요. 우리 손자 생각납니다.
0: 그래도 50점짜리 할머니는 되겠나죠.
1: 네. 예. 근데 사실 우리 2번만 해도 참 따뜻한 분들이시잖아요.
0: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1: 근데 또 이스라엘 분들은 그렇게 또 사실 우리나라 정서로는 다쳐서 아픈데 축하한다고. 안 맞게.

0: 있기는 한데 그 모든 아픔이나 실수를 통해서도 배울 게 있다.
1: 아, 네.
0: 이 점을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2: 네.
0: 우리 1316 김연희 집사님. 우리 진해에서 별난 낙지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네.
2: 낙지가 먹고 싶습니다.
0: 맛있더라고요, 목사님.
1: 또 진해까지 가야 됩니까?
2: 가야 됩니까? 네.
0: 또 우리 4606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3: 네. 아침 저녁 공기가 선선합니다. 상쾌한 바람이 함께하는 좋은 계절, 사랑의 띠란 목사님 말씀 처방전 청취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2: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예.
0: 네. 우리 또 1316님께서는요, 이봉진 집사님, 된장찌개, 아우, 맛있겠다고 침이 흐르고 있다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를 해주고 계시네요.
2: 네네네.
0: 네.
2: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예. 2483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3: 네. 여기는 전남 강양시입니다. 오늘도 찬양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찬양을 신청해 봅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강양중앙교회 박동주 목사님 온 성도들과 함께 수고하시는 전남 동부 극동방송 직원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중심을 보시고 계시네요.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분 오늘도 수고하세요. 복음 통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네. 우리 김현진 집사님 오늘을 위한 기도. 제가 지금 찬양 잘 찾았거든요.
2: 네네.
0: 네. 타이밍 봐서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 네네.
0: 우리 남은숙 집사님 2042님께서도 아멘. 전남 동부 극동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1778님께서도 오늘도 귀한 방송 참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문자 주신 귀한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목사님 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고 싶지만 약간 어색해서 못 들어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2: 네.
0: 또 퀴즈 준비하셨지요?
2: 네네. 오늘은 가상칠언에서 준비했는데요. 가상칠언이라고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7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남기셨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땡땡땡 하시니 예,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내가 땡땡땡 하다 이 말씀이에요.
0: 네.
2: 1번.
3: 네, 1번 내가 사랑한다 하시니
2: 2번.
3: 2번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니 이 문제를 보기로 보니까 조금은 헷갈릴 수 있어요. 항상 우리 목사님 정답은
2: 이겁니다.
3: 딱 이겁니다. 3번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4번 내가 아프다 하시니
0: 네.
2: 네.
0: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2: 네.
0: 제가 보통 때 같으면 퀴즈를 좀 재밌게 내는데
2: 네.
0: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재밌게 하려니까 아유 이거는 못하겠더라고요.
2: 그래서 우리가 네. 명색이 말씀 처방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가상칠언 7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사 저희들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용서의 십자가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평생 강도짓밖에 한 것이 없는 죄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 나오면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라 내 어머니다. 네 번째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고난의 십자가고요. 다섯 번째는 오늘 내가 땡땡땡 한다 땡땡땡 한다. 오늘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구원의 모든 조건을 다 이루어놨으니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해라.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인데요. 우리도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마지막에는 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어요.
0: 아, 네.
2: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0: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퀴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랜만에 하는 의미

0: 로다가 네. 다섯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퀴즈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땡땡땡 하시니 야,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2: 첫 번째 내가 사랑한다 하시니 두 번째

0: 네, 만왕의 왕 내주께서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소요리 문답 오늘도 출발합니다. 목사님.
1: 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대소요리 문답 43문항과 44문항 두 문항을 살펴보겠는데요. 하이델베르크는 총 129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문항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문항부터 11문항까지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12문항부터 85문항은 우리의 구원함에 대하여, 마지막 86문항부터 129문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와 감사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만들어진 배경은요, 먼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이단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로 시작한 종교개혁이 벌써 509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왜 오직이라고 했을까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0: 타협 없이 오직 성경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치를 걸고요. 종교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로교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는 말씀 처방전을 통하여 지금 배우시면 되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총 소유리 문답이 107문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책을 구비하시겠다는 분들이 연락이 와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유리 문답을 카톡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리라고 문자를 남기시면 우리 말씀 러스가 아주 친절해요. 말씀 러스가 이게 카톡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유리 문답 107문항을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리는요 뿌리와 같고 나침반과 같고 지도와 같고 기능과 같으며 이단들에 대한 면역을 키우는 항체를 맞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좀 딱딱하고 지겨워도 생명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도신경에 중에서 기록된 내용인데요. 사도신경에 기록된 내용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많이 오해해서 성부, 성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삼위일체가 뭐냐 하면 일본체 삼위격이라고 딱 정의 내리면 되겠어요. 일본체는 뭐냐? 성부도 하나님이시요, 성자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한 본체시다. 그런데 삼위격 하시는 사역이 다르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일을 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일을 실천하신 일을 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십자가로 인도하여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일본체 삼위격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신경 중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 또한 지옥에 내려가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개역개정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사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지옥에 내려가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43문항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와 죽음으로 어떤 은택을 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1: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으로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됨으로.
0: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함께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의 없음을 선언하는 현장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1: 육신의 악한 욕망 망이 다시는 우리 안에서 주장하지 않도록 하고.
0: 야, 세 번째.
1: 도리어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됩니다.
0: 여러분 신앙의 최종 고백은요 감사합니다.
1: 아멘.
0: 예,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30년이나 40년이나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 아니다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44문항은요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사도신경 중에 장사되시고 다음에가 지옥에 내려가사라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1: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0: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중 비하가 있고 사중 승기가 있거든요. 사중 비하는 뭐냐 하면 첫째,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내려온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거든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두 번째는 고난받으심, 세 번째는 죽으심, 네 번째는 장사지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중 비하입니다. 사중 비하 다음에 사중 승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의 높아지심.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다음 주에 볼 건데요.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는 승천,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네 번째는 재림을 예, 사중 승기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1: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0: 자, 이제 한문 한문을 살펴볼 텐데요. 43문항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0: 가의 희생 제사와 죽음으로 으대한 은택을 더 얻게 됩니까? 했을 때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으로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됨으로 말씀 처방전입니다.
1: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0: 아멘. 여러분 죄는요 항목이 아니에요. 뭘 했네 안 했네 지켰네 안 지켰네 그 항목의 문제가 아니고 권세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아래 있느냐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느냐. 근데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공소권 없어. 이것이 선포되는 현장이 십자가예요. 제가 이사야 43장 1절을 강의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업에 부도가 나면 빨간 딱지를 붙이지요. 근데 빨간 딱지를 붙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빨간 딱지를 붙어놨어요. 그 빨간 딱지가 뭐냐 십자가의 보혈의 빨간 딱지예요.
1: 아멘.
0: 그 딱지가 붙어지면 절대 떼어내질 못해요. 만약에 그 딱지를 떼어내면 공용표시 무효죄라는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한 번 딱지가 붙어있는 건 결코 떼어낼 수 없다. 이게 십자가 사건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1: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0: 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0: 아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존재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1: 아멘.
0: 우리가 이 약식 세례를 받지만 원래 침례를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와 함께 들어가서 죄와 사망으로 우리 죽은 거예요. 물속에 아멘. 들어간 건 죽음을 상징하고요. 물속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침례 세례가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에 보면 43문항에 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제사와 죽음으로 어떤 은택을 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육신의 악한 욕망이 다시는 우리 안에서 주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1: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0: 아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존재들이 성도라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위대한 교환이 뭐냐면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내가 대신 받는 현장, 전가받는 현장이 십자가예요.
1: 아멘.
0: 이것을 저는 위대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내가 대신 전가받는 현장, 이게 십자가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위대한 전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요. 다시 또 43문항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와 죽음으로 어떤 은택을 더 얻게 됩니까? 세 번째는 도리어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0: 아멘.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당 밖에서 나가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1: 아멘.
2: 네. 여러분 문정태 목사님과 함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위대한 교환, 위대한 정가.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드리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네요. 세상에 이런 교환과 이런 정가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하신 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 아멘.
0: 목사님 078이 우리 황경희 집사님이요.
1: 네.
0: 문정태 목사님이 알려주신 하이델베르크 책 구매했습니다. 허, 두꺼운 책이더구만요. 네. 라고 문자 주셨어요.
1: 예, 예. 아이고, 참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소망이 생깁니다.
0: 네. 그랬더니 1316

0: 님이 황경희 성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1: 네네.
0: 이 두꺼운 책을 수도 없이 읽으신 우리 목사님은 또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0: 목사님 우리 퀴즈 한 번 더 안내하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어갈까요?
1: 네. 오늘은 가상치른 다섯 번째 말씀에서 준비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땡땡땡 하시니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2: 첫 번째 내가 사랑한다 하시니.
1: 두 번째.
2: 두 번째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니.
1: 세 번째.
2: 세 번째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1: 네 번째.
2: 네 번째 내가 아프다 하시니.
0: 네, 네. 여러분들의 퀴즈 정답과 여러분들의 안부 궁금합니다. 보내실 곳은요.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교리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교리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우리 널스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문항까지를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우리는 지금 방송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배우고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데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네.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1: 참 친절한 목사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걸 준비해서 꼭 공부하실 분들에게 보내주어서 공부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독일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배우고 있지만 네. 여러분 또 영국산
1: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산입니다.
0: 네.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7개로 또 목사님이 정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1: 네, 소율이 문답이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 그 다 정리해 놓은 것을
0: 네.
1: 제가 그 압축 요약을 해서 우리 권사님께 보내드렸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교리라고 되신 분들 예, 그걸 보내주셔서 공부시키는 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0: 네. 여러분 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교리. 교리라고 문자 주신 분들께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어갑니다.
1: 네. 오늘 또 하이델베르크 44문항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말을 왜 덧붙여 있습니까? 라는 답인데요.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증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지옥에 내려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사를 칼빈 우리 장로교회 그 창시자 칼빈은 지옥에 내려가심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마틴 루터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형벌을 선포했다고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지옥을 경험하셨고요. 오늘 다섯 번째 말씀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땡땡땡 하다라고 외치신 것 같아요. 자, 이사야 53장 5절 볼까요?
2: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1: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 아멘.
1: 자, 다섯 번째 문항은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말이 왜 덧붙여 있습니까?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해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이 가보면 화장터에 가면 1500도가 넘는 곳에서 화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도 그 안에 함께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화장터 안에 함께 들어갔다 함께 부활할 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을
2: 아멘.
1: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 아멘.
1: 시편 18편 5절 볼까요?
2: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1: 아멘. 시편 116편 3절 볼까요?
2: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1: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월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환난과 슬픔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시켜 준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 가볼까요?
2: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0: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하는 뜻이라.
1: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0: 아멘.
1: 여러분, 우리 유대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제9시니까 몇 시예요? 9 더하기 6, 6을 더하면 3시가 되겠죠. 이게 우리나라 시간에, 유대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숫자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9시니까 9 더하기 6은 몇 시예요? 3시에요, 3시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으로 친절한 목사지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0: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1: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소원으로서 자기 백성을 하나로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시켰다는 말씀입니다.
0: 아멘.
1: 제가 이제 44문항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것을 좀 보충으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보면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것은 후기 로마형에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개혁신학에서는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혼이 속죄 제물이 되었지만 버림받은 자들이 있는 처소에 내려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극심한 고통과 땅의 묻힘을 지옥에 내려가심으로 우리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사시는 것 자체가 지옥을 경험했다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세 번째는 지옥은 버림받은 영혼들이 가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지옥에서 받은 고뇌와 고통과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출구가 없고 미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신창원이처럼 타락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지옥의 입구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지옥 설교를 안 합니다. 왜? 성도들이 듣기 거북하다고. 아니에요. 천국도 설교해야 되지만 지옥도 당연히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0: 아멘.
1: 네 번째, 이런 지옥에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셨다고 나타난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그 후에 당한 극심한 고통과 고뇌와 공포를 당하심으로 내가 당할 고뇌와 고통과 공포에서 나를 구속해 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0: 아멘.
1: 다섯 번째, 믿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그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과 죄를 짓는 일을 하였으니 지옥에서 당하는 무서운 고통과 고뇌와 공포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가 당할 고통과 고뇌와 공포를 다 당하심으로 참혹한 비참함에서 나를 구속해 내셨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덧붙였다고 밝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또 그전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뇌와 공포를 다 겪으신 것은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런 고통이 없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고통을 지신 거예요.
0: 아멘.
1: 이것을 또한 위대한 교환이라 그래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지옥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0: 아멘.
1: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 볼까요?
0: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1: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이 땅의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했단 말이죠.
0: 아멘.
1: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이 몇안 돼요. 예, 몇안 돼. 예레미야에 보면 광양시에서 1명, 여수시에서 1명, 광주특별시에서 2명, 구원받은 숫자가 그리 적다고, 택함받은 숫자가 적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20절 볼까요? 적습니다.
0: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한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1: 네. 방주에서 8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0: 지옥에서부터 건져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그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 있습니다.
1: 아멘.
0: 어찌 이런 예수님을 지옥을 경험하신 우리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결론은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1: 아멘.
0: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 아멘.

0: 비 십자가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해 볼까요?
1: 네,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또한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는 것은 이 땅에 와서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목마르다고 선언하면서 지옥을 경험하셨다는 내용입니다.
0: 네, 내가 목마르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6730님 퀴즈 정답과 함께 문자 주셨어요.
2: 네. 귀한 극동방송에 감사드립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통하여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며 여수 서문학교의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 받고 있어요. 목사님, 권사님, 피디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답 3번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큰 힘이 됩니다.
0: 네. 예. 5558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1: 여름에 시골 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가서 밭일하니 신선하고 너무 좋은 가을이에요. 예.
2: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가을의 하늘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계절을 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답과 함께 문자를 두 번이나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5558님 예. 문자 감사드립니다. 우리 1316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2: 네. 책도 열심히 읽으시고 농사에도 부지런하시고 저도 분발해 보겠습니다.
1: 네, 꼭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7문항 성경 옆에다가 펴놓고 연관구절 읽어가면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0: 예. 네, 5558님은요 언제나 목사님 설교에 부족한 상식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해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1113님, 1778님 교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네 교리 보내달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6188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0: 셨네요.
1: 네. 정답 3번과 함께 반갑습니다. 목사님, 권사님, 피디님.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으로 행복해지듯 목사님의 말씀 처방전 교리 가르침으로 더 기쁨과 감사로 길을 잃지 않는 바른 신앙인으로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 네. 네. 예. 그리고 많은 분들 4797님, 1487님, 9450님, 0782님. 9507님 교리, 7787님께서도 교리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샵 9750
2: 오물정 바쁘게 생겼네요.
0: 9750번으로 교리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수 서머나교회 문정태 목사님, 정정희 권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2483님 신청하신 오늘을 위한 기도 찬양 흐르고 있는데요. 이 신청곡 보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했더란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

0: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 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순천 우리 교회 조미경 목사님의 낭독입니다.
1: 히브리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라.

0: 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힘과 성공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을 평생 곁에 두며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참된 왕의 길을 가려면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백성이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리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잊어버리면 세상이 부러워집니다. 남들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면 어느새 그것들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세우고픈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15절에 하나님은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 걸음 양보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왕을 세우고 싶다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말 잘하고 스펙이 화려하다고 왕의 자격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혼도 직장도 자녀 교육도 단지 조건과 형편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왕은 사람도 성공도 돈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스펙과 성공,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진 않나요? 내 인생의 왕처럼 떠받들고 있는 세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왕의 길을 가려면 둘째, 세상의 힘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은 왕이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을 경계해요. 당시 병마는 군사력의 상징이었죠. 세상 왕이라면 당연히 강한 군대를 갖고 싶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달라야 해요. 군사력을 아예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지요. 힘이 많아지면 하나님보다 그 힘을 더 의지하기 쉬운 까닭입니다. 더구나 병마를 얻고자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해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셨는데 힘을 얻겠다고 다시 애굽의 길로 돌아가는 것은 구원을 거꾸로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도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예전에 의지하던 방법으로 돌아가려 할 때가 있지요. 돈으로, 인맥으로 그렇게 세상 방법과 타협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아내와 은금을 조심하라고 해요. 아내는 당시에 성행한 정략 결혼을 말하지요. 솔로몬은 결국 이 말씀에 걸렸어요. 많은 아내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 나라를 든든히 하려 했지만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은금은 경제력을 뜻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는 것을 경고합니다.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자기를 위해 쌓아두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보다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많이 가져 미혹되는 것보다 복일 수 있어요. 세상 왕은 군사력과 외교력, 경제력이 많을수록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마음을 미혹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쌓아두고 싶은 병마와 아내, 은금은 무엇입니까? 힘들 때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나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참된 왕의 길을 가려면 셋째, 말씀을 평생 곁에 두어야 합니다. 18절에 보니 왕이 왕위에 오르면 가장 먼저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라고 해요. 왕이 직접 말씀을 베껴 쓰라는 것입니다. 왕도 주의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주의 말씀 앞에서는 한낱 죄인인 까닭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것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해요. 잠깐 읽는 게 아니라 평생입니다. 왕은 결정할 일이 너무도 많잖아요. 사람도 세워야 하고 전쟁을 판단해야 하고 수많은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자기 경험과 총명을 의지하기보다 말씀을 곁에 두어야 해요. 그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왕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평생 배워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믿음도 자동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높아질수록 더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20절에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된다고 해요. 왕의 가장 큰 위험은 교만이에요.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자기 말을 들으니 스스로 특별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평생 읽으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장 큰 응답은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세상의 처세술을 먼저 찾습니까? 말씀을 먼저 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가족과 지체 위에 군림하려 들지는 않습니까? 성공과 인정이라는 세상 왕을 좋아한 불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보육원에서 자라며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정하다 보니 제 판단들은 다 옳다는 생각이 굳어졌어요. 회사에서 금방 인정도 받으니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세상 성공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일도 눈을 감았고 접대를 위해 음란의 죄도 행했어요. 인정 중독에 빠져 저의 모습을 숨겼지만 집에 돌아오면 죄책감에 괴로웠고 그러면서도 계속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부모님에게 버려진 아픔을 성공으로 보상받으려 하며 돈 욕심도 내려놓지 못했지요. 제게 친형이 있는데 형은 사업을 하다 크게 망해 사채까지 쓰며 빚쟁이 신세로 쫓기게 되었어요. 형은 매일 저에게 전화해서 힘든 마음들을 다 털어놨고 그제야 가족 구원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던 제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말씀과 공동체 덕분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형은 정말 외롭고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에 형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며 형과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지요.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왕의 우선된 임무라 하세요. 부모님에게 버려진 아픔과 억울함으로 세상 성공을 기준 삼고 살던 제게 형이 망하는 사건을 주셔서라도 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요. 이제는 힘과 물질이 아닌 말씀과 성령을 구하며 가정을 거룩히 지키기를 원해요.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친형에게 매일 큐티 말씀을 나누고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0: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펴고 교만을 내려놓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왕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에서 세상의 병마와 은금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평생 옆에 두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하므로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성공과 인정과 돈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세우려 하는 저희입니다. 힘든 사건 앞에서 말씀보다 사람과 돈과 내 경험을 의지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완악함도 있습니다. 병마와 은금을 많이 쌓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복임을 알고 부족할 때 더욱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나를 미혹하는 성공과 인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평생 내 옆에 두길 원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 생각과 처세술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을 먼저 펴고 높은 자리로 갈수록 더 낮아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8살 어린 나이에 희귀병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성도 유엘이. 그러나 유엘의 부모님은 유엘이의 장례식 대신 천국 환송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 유엘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자녀 중에 유엘이가 제일 잘 믿었습니다. 유엘이는 고백을 잘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믿음에 대한 고백을 적잖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엘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떠난 것 같아도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2절 43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썩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엘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장차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준비임을 믿습니다. 오늘이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 예배의 자리인 것은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 이 은혜가 유엘이가 잘 살았고 지금 더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이 거룩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거하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0: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시간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올해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구체적인 실천상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외쳐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합시다. 기도에 힘씁시다. 예배를 존중히 여깁시다. 찬양하며 삽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9월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네 가지 실천 사항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합시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위치는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가 됩니다. 신앙의 또한 인생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인생의 길잡이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또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 남은 시간들 잘 활용해서 성경을 꼭 일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항상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직 성경으로만이라는 그러한 표를 가지고 그들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성경으로만,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만, 성경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계시의 완성이다. 모든 계시의 완성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회중주의 신학자이면서 성직자인 해리 워드 비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많은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도 많은 강의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성경은 당신의 인생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도이다. 성경은 당신을 죄악의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지켜주며 항구가 어디에 있는지 당신에게 알려주며 암초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항구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 가르쳐 준다. 우리는 성경을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에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아서 그 길을 바르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을 보십시오. 성경에 대한 관련된 공부는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는 훈련에는 너무나도 소홀히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는 설교는 듣기 좋아하면서도 성경 그 자체를 읽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따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 운동을 여러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대하여야 하는지 여러분 이 시간에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듣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듣고자 했습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부흥의식, 아, 유머가 많은 그러한 설교를 듣고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활이나 정치나 경제에 관한 강연을 듣기를 원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의 장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운 예언의 소리를 듣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듣고자 한 것은 오로지 성경 말씀 그대로를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독일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토마스 만톤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안경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서 율법책을 읽을 때 뭇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모이십시오 해서 모이고 들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해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읽는 일에 듣는 일에 힘쓰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년 전에 인도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사람들에게 조그만한 요한복음만 적혀있는 소책자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기차에서 작은 책자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불신자가 그 책자를 봤더니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찢은 것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아니, 이 썬다싱이라는 전도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기분이 너무나 나쁩니다. 자기가 있는 자기 앞에서 그렇게 찢어버리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일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찢어서 그 창밖으로 버려진 그 종이들이 그날따라 철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흩어진 종이 조각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종이 조각을 하나 집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적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그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종이는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드는데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생명의 떡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무슨 떡이길래 이렇게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 있는 거지라고 궁금합니다. 결국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뜬 눈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날 자신이 발견한 그 종이가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바로 서점에 들려서는 성경책 한 권을 샀습니다. 그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어디에 나오는지 찾기 위하여 한 장 한 장 앞에서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큰 마음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가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인도의 중부지방에서 전도활동을 열심히 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조그만한 종이에 적혀있는 그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 한 구절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

그들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를 앞에 두고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앞에 두고도 실제로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읽는 일에 여러분 힘쓰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말씀을 존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존중히 여깁시다.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외감을 가지고 말씀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좌우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섰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좌우에 지도자들이 섰다라는 말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또 본문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그 나무 강단에서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폈더니 그 말씀을 펴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성경책을 우상화해서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높으신 뜻을 백성이 알았기에 절로 경외감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져야 됩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민족이 말씀을 경외하는 것만큼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존중함을 가져야 됩니다. 주일날 하루 설교 한 편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졌습니다. 선선해졌으니까 이제 말씀이 있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천독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꼭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경 일독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주라는 나라에 가면은 인구가 2,8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수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입니다. 양은 약 6,710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사람보다도 양이 2.4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기 위해서 목장마다 잘 훈련된 개들이 있다고 합니다. 개 한 마리가 보통 이 양들을 인도하는데 돌보는데 개들이 한 마리당 양 1,000마리를 돌본다고 합니다. 호주에 있는 전통 농장인 테마파크인 파라다이스 컨츄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잘 훈련된 개가 양을 어떻게 몰고 다니는지를 보여주는 쇼가 있습니다. 아마도 호주 여행을 가신 분들은 이곳에 가서 본 사람도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개는 양을 주인께 있는 곳으로 이끌기 위하여 인도하기 전에 주인의 손가락 움직임을 본다고 합니다. 너무 거리가 멀어서 보지 못하면은 휘파람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개들은 주인의 손가락 움직임에 따라서

빠르게 달리기도 하고 또는 느리게 천천히 걷기도 합니다. 또 좌우 방향을 틀기도 합니다. 호주에는 1년에 한 번씩 어떤 개가 양을 가장 잘 모는지 뽑는 양몰이 대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양을 개가 잘 몰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또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히 여겨서 주님의 음성과 손짓과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세상에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양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며 삶의 등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고 삶에 영적으로 생명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또한 뭐를 먹을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교회에서 돌아가서 집에서 무슨 음식을 해 먹을까? 김치찌개를 해 먹을까? 된장찌개를 해 먹을까? 아니면 고기를 구워 먹을까? 아, 여러분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또 여성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은 무슨 음식을 만들까? 오늘은 무슨 음식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대접할까? 음식하는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 아내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슨 음식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육신의 음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영식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어떤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까? 오늘도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육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의 양식은 더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삶의 방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므로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매일매일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이 없는 그런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 울었습니다. 에스라 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이 율법책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밝혀지니까 눈물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무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뜻을 밝히 알게 되면서 감동하게 되고 또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말씀이 모든 백성에게 역사하니까 그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즉각적인 반응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아주 번성한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곳을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단은 바로 자신의 인생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대표적인 순종에 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순종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가 잡히지 않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수고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지쳐있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 업으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상식과 경험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여 그물을 던지는 순종의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읽고 배우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아빠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어린 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딸의 목에는 문방구에서 산 장난감 가짜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딸은 그 목걸이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보물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아빠 사랑하니? 그러면요, 아빠 당연히 사랑하지요 라고 말합니다. 아빠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걸이를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딸은 울상이 되었습니다. 아빠, 이것만은 절대로 줄 수 없어요. 대신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예쁜 인형을 하나 드릴게요. 거절을 합니다. 아빠는 억지로 빼앗지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에 똑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목걸이를 아빠에게 주지 않겠니? 라고 묻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손으로 그 가짜 진주 목걸이를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진짜 보석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천년 진주 목걸이를 하나 꺼내서는 딸의 목에다가 걸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딸이 소중히 여기는 장난감을 내놓는 순종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것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때때로 그 반응으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함으로 그 기쁨을 또한 느끼고 또한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반응으로 더 봉사하고 더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0: 교회에서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을 들으면 그에 상당하는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언제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 시대나 느헤미야 시대에는 율법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나 그 율법책을 또한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자주 읽지 못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야만 모처럼 함께 그 율법책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읽고자 하면은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옆에 가까이 있는 흔한 우리 성경의 고마움과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읽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언제나 가까이 하는 우리 여수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은혜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2632번, 지역번호 061-641-2632번 여수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유도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아멘. 스가랴 2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상실한 이들을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피를 못 잡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처 입은 이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해진 이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내 눈동자나 내 아이 그리고 맑은 샘물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돌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신음하고 자연이 생태계가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9월 7일 월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사연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일상의 소소한 기도사연 있으시지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십시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 제목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사연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면 오늘은 광양 빛된 교회 김시백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 듣고 소망의 기도 이어갑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사연이 있으시면 긴급이라고, 또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기도응답의 사연, 감사의 사연도 올려주시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마다 목사님께서 뜨겁게 풍성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광양 빛된교회 김시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목사님 이제 제법 조속으로 서늘한 바람이 좀 불어요.
1: 네.
0: 아우 이제 그런데 또 네팔에는 엄청난 또 예, 일이 벌어졌죠.
1: 네.
0: 그런 걸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었어요.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자연 생태계 또한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서
1: 네.
0: 이런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표현인지 참 놀라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도초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 산불, 또 지진, 홍수, 네팔의 빙하 붕괴로 인한 산사태 등 사람들이 또 자연 생태계가 슬림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팔의 그 사고가 지금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망가뜨린 이 모든 것 되돌리는 노력, 또 네팔의 피해자들과 또 구조에 힘쓰는 자들을 위해서 목사님 말씀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모든 자연의 모습들이 인간의

0: 능력과 통제로 할수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그 일로 인하여 네팔과 또 인근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가 있기를 원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의 소망을 품고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 여기지만, 우리의 인생은 바로 직전의 모습도 알수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심령들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 주의 위로로 내일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의 뜻을 드러내는 이 때가 되기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연 나눕니다. 첫 번째 사연, 1972님, 위암 4기 전이암으로 항암 치료로 2년째 투병 중인데 최근 복수가 차서 숨쉬기와 식사가 힘듭니다. 슬픔으로 자꾸 눈물이 나고 우울한 마음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0: 1972님, 몸에 작은 감기도 오래 가면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감기가 올까라고 여기게 되는데, 위암 4기,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1972님 가운데 힘을 주시고,
1: 아멘.
0: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꿈꾸는 이 시간이 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주님, 내 몸의 연약함으로 나의 삶의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여깁니다. 아니, 어쩌면 내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삶의 모든 여정이 멈추어 있는 것으로 내 마음이 상하며 절망하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탄식하고 마음이 꺾일 때에, 주님, 주께서 1972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1: 아멘.
0: 그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안수하여 주셔서
1: 아멘.
0: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그 어떤 곳으로도 영원하지 아니하며,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소망이 없을 때 오직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니, 주님, 1972님 가운데 주께서 소망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셔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 안에 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1972님 가운데

0: 함께하여 주시고 손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주를 바라보는 내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새 힘 더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1972번님을 위한 목사님의 기도.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 잃지 마시고요. 슬픔, 눈물, 우울한 마음 그거 다 걷어가실 줄 목사님이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9507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일 새벽 기도 후 역전 전도 나갑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마음 문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중보 기도해 주세요.
0: 네, 9507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발걸음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증거할 때에 그 9507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9507님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막혔던 것을 해결케 하시오니 주님 9507님 가운데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역전에 복음을 증거하러 나갑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낙심이 아니라 주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만나는 모든 심령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인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9507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의
1: 아멘.
0: 발걸음을 주께서 복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9507님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1611님 현재 제가 법적인 문제로 겪고 있는 환란과 고통 또 시련과 역경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인생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0: 네, 1611님 어떤 법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법적인 문제가 걸리면 한두 달, 6개월 그것이 아니라 1년, 2년 혹은 5년, 10년에 걸쳐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1611님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사유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 법 가운데 내놓았을 때에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로, 마음으로, 관계로 그 모든 시간이 절망으로 와 닿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1611님 특별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붙드심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법적인 문제로 낙심치 않도록 주여 말씀 가운데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1611님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소망이 되시고 주께서 영혼의 인도자가 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 얻는 1611님 되기를 믿사옵고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611님 목사님 기도에 힘을 얻어주시죠.

0: 어머님께서 기력이 많이 회복되셨다니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요양보호사님이 함께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귀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분이 함께 참여함으로 어머님께서 늘 주 안에 평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로하신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어머님, 그 평생의 발걸음이 주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신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회복해 하시니 남은 여생이 주를 찬양하며 온전한 정신과 맑은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어머님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한 이제 요양보호사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 귀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머님과 함께 할 때 주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 만남 가운데 주를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9751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1: 아멘.
0: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9751님 극동방송 중보기도 덕분에 어머니 기력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하는 사연과 함께 내일 요양보호사님 면접하는데 정말 예수님 닮은 분 만나게 해주시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사연 주셔도 좋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갑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백기현 교수의 찬양입니다.

0: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 빛된교회 김시백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8118님. 아, 잠시 늦어지네요. 아, 그럼 다른 사연 먼저.
1: 연결합니다.
0: 연결이 좀.
1: 여보세요?
0: 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네네, 반갑습니다.
2: 아, 감사드립니다. 네네. 내가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너무 찬양이 은혜로웠어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네. 사연이 있으신지 목사님과 대화 나누고 기도 받으시죠.
2: 예. 네. 목사님, 오늘 저희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아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신방 오시는데 예배를 드리시는데 거부하지 않고 예배 잘 드리시도록요.
3: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3: 어머니께서 그 신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예. 그 예배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을 만나는 첫 미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단이 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 그 시간에 갑자기 어려운 일 이렇게 방해될 때가 있는데 단순히 예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8118님의 어머님 오늘 신방 예배가 있습니다. 단순히 신방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귀한 첫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3: 이제까지 나의 발걸음이었다면 예배 드리는 그 모습부터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3: 주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어머님의 모습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2: 아멘.
3: 지금부터 주님을 모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2: 아멘.
3: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발걸음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 아멘.
3: 그 예배 드리는 시간 전까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 드린 후에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2: 아멘.
3: 주님 만난 기쁨이 날마다 날마다 거룩한 향기로 드러나는 지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3: 이를 인하여 8118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든 방송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3: 주께서 아멘.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어머니의 모습 되도록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2: 아멘.
3: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2: 감사드립니다.
0: 네, 네. 어머님 오늘 예배 드리고 또 그 정말 그 마음

0: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1: 감사드립니다.
0: 네, 목사님께서 그 마음 품고 기도하셨으니 좋은 소식 또 계속, 아, 어머님이 계속 이제 받아들이시고 교회 잘 출석하십니다 하는 사연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사연 5521님. 오늘부터 6개월 동안 3주에 한 번씩 항암을 시작하는 도운 자매 하나님께 맡깁니다. 후유증 아픔 덜하고 그 시간 잘 버티고 견뎌서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 언제나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2: 네, 5521님. 함께하고 있는 도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암이 잘 치료되어지고 그 과정을 잘 넘겨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뜻하지 않게 몸에 질병을 얻게 됩니다.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나에게, 왜 나에게 라는 마음이 들게 되고, 또 그 치료의 과정 동안에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됩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신음이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2: 앞으로 이어지는 그 항암 치료 6개월 동안 3주에 한 번씩 하게 된다 하는데, 주님, 할 때마다 고통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0: 아멘.
2: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주를 자랑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생의 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2: 이를 위하여 521님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도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2: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항암하는 도운 자매를 위한 5521님의 사연, 그 마음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익명의 사연입니다. 저희 큰애가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자퇴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말리기만 했는데 주님 뜻이면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 이후의 일정들, 삶의 문제들 잘 해결해 나가는 큰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2: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가 학교 생활 잘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떠한 사유인지 학교 다니는 것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지금은 비록 막혀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뜻 가운데 펼쳐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만지시고 세워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의 자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0: 아멘.
2: 학교 생활이 어떠한 이유인지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관계 문제이었는지 학업의 문제이었는지 마음의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주께서 다시 길을 여시고,
0: 아멘,
2: 그 아이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0: 아멘,
2: 주 안에 거함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2: 주께서

0: 또한 새로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 마음을 낙심과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다음을 향해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바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부모님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이의 시선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이제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길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어느 곳에서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 삶을 붙드시고 능히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짧지만 그래도 사연 하나 9578님 사연 소개합니다. 오늘부터 대입 수시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고3 딸에게 지혜와 능력 주심으로 원서 접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이제 이때 되면 얼마나 많은 학부모 형들과 또 학부모님들과 본인들 얼마나 마음들이 또 조마조마하고 기대하는 바도 그거 하잖아요. 네. 이 땅의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0: 우리 교회도 수험생이 있어서 네. 마음 편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 우리 고우칠님 자녀와 또 이 땅의 모든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긴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 학업의 목적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모든 심령을 통하여 길을 여시고 다음을 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주님, 때로 불안하고 때로 부족하며 마음 졸일 때에도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염려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는 이 땅의 수험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때로 불안합니다. 때로 염려가 있습니다. 잘 될까 하는 걱정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넘어 역사하시는 주 앞에 기도하는 이 땅의 수험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9578님 주의 자녀가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고 좋은 학과와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 먼저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품어 인도하시는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주께서 그의 마음을 붙드시고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기도가 되기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사연들은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 내일 소망의 기도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애청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 평안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 빛된교회 김시병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힘이 되는 말씀 뜨겁고 풍성한 기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제작 이진아 PD 진행의 유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7255, 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

0: 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 가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와서 투신을 했어요. 아,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습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1: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흑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성시야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순천의 교회 박만희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세상 복음화로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개혁 대상 교회였던 중세 교회처럼 교인의 숫자를 자랑하고 큰 예배당을 자랑했으며 우리 이름을 그 위에 올려놓고 부흥이라 했던 가짜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처럼 사도들도 목숨을 태워 그러했고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도 이 땅에 자기 핏물이 들기까지 그러했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도 그리 사역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진리로 가르치고 가슴으로 먹이며 사랑으로 치유하는 좋은 이웃들이 되게 하소서. 미리 전남 동부 지역이 주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의 좋은 이웃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세상 복음화로 교회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15일부터 4일간 서울 도림교회에서 제111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고령화와 신학생 감소에 따른 시무연한 조정과 부총회장 선거 파행 등 주요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항존직 시무연한을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변경하거나 75세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논의합니다. 신학생 감소에 따른 지역신학교 자율통합안과 여성총대 법제화가 함께 안건으로 올라온 가운데 부총회장 선거는 후보의 학력 기재 오류와 선거관리위원장 사퇴 등으로 일정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강원도 홍천에서 총회를 열 예정인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은퇴 목회자가 80세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다룰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은퇴 목회자 사역 연장을 통해 목회자가 없는 농어촌 및 도시교회의 폐쇄를 막고 사역 기회를 넓히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2: 고신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글로벌 선교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자세한 소식 부산극동방송 김겸 PD가 전해드립니다.
4: 일제강점기 추록 성도들이 세운 고려신학교를 모태로 한 고신대학교가 지난 4일 한상동 홀에서 개교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교단 관계자와 정관계 인사, 동문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기념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예장고신 총회장 최성은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학교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며 위대한 신앙유산을 다음 세대와 유학생들에게 온전히 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역동적인 난타 공연으로 막을 올린 2부 기념식에서 이정기 총장은 8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하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5: 지난 80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가오는 80년은 우리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변화할 것은 과감히 변화시키고 우리가 지켜야 될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기독교적 교육의 본질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4: 고신대학교는 한국교회 앞에 개혁주의 신앙과 순교정신을 뿌리내리며 오직 복음과 진리를 수호해왔습니다. 고신대는 이번 80주년을 기점으로 고신대병원을 축으로 하는 의료선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학 혁신지원 사업과 국제교류를 강화해 열방을 향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전파하는 글로벌 기독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김겸입니다.
2: 이윤희 한국 YMCA 전국연맹 신임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 YMCA 강당에서 열린

0: 취임식에서 YMCA 청년 서포터즈 300 기금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윤희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청년 평화 리더 300명을 육성하고 훈련하는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청년을 단순한 수혜자나 동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전국 65개 회원 YMCA의 중심 주체로 세우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전 세계와 지역 현장을 누비며 평화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YMCA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윤희 사무총장은 청년들의 주도적 성장을 돕고 한국 YMCA의 새로운 평화운동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섰던 호주 장로교 선교회의 교육사역 철수가 하나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신학적 결단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정병준 서울장신대 교수는 지난 5일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제446회 학술발표회에서 호주선교회가 1936년 2월 신사참배 거부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1939년 6월 부산 일신여학교와 마산 창신학교 등 산하 5개 학교를 전격 폐쇄하며 교육선교에서 철수했던 역사적 경과를 밝혔습니다. 정병준 교수는 호주선교회가 학교 건물을 남기지는 못했으나 타협 없는 신앙 고백과 한국인들과의 연대, 신앙 자유를 위한 공적 증언이라는 정신적 유산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30도, 순천 광양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귀리, 연어, 시금치, 견과류, 마늘, 머루, 적포도주, 녹차. 몸에 좋은 10대 건강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10대 건강식품보다 훨씬 효능이 좋지만 팔지도 않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째가 웃으면 나오는 엔돌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요. 둘째, 감사하면 나오는 세로토닌, 우울함을 없애줍니다. 셋째, 운동하면 나오는 멜라토닌은 불면증을 없애주고 긍정의 힘을 주고요. 넷째, 사랑하면 나오는 도파민, 혈액순환에 좋다고 합니다. 다섯째, 감동하면 나오는 다이돌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질과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세심하고도 완벽한 사랑에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웃고 감사하고 운동하고 사랑하고 감동하는 것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하루 이어가시기 바라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신자가 기다림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관계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견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믿고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며 기다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기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신실한 자들은 바로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관계의 기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신자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보게 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잘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의 언약 관계,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바로 그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신자는

바로 그 관계의 기초에서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러면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관계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에게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오늘 더 많이 웃고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0,000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정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단번에 자녀들의 성경적 성가치관을 망치는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 5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와중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한데 묶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몰래 헐뜯으며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TV를 보는 등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보란듯이 냉전을 유지하며 빵을 쓰는 행동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양육자가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교육을 스스로 망치는 행동입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요즘 휴대전화 한 대를 얼마 정도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를 주고 사셨나요? 찾아보니까 최신형 핸드폰 가격이 수십만 원대부터 200만 원대까지 있던데 만약 휴대폰 한 대가 7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그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해도 선뜻 사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최근 북한 해산에서는 중국 휴대전화 한 대가 최소 3만 5천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만 위안,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가 더 올랐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단속이 더 강해지고 휴대전화를 들여오는 길이, 밀수하는 길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들이는 중국 휴대전화는 단순한 전화기로도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중국과 장사를 하거나 돈을 보내고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휴대전화가 생계와 연결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 정보도 들어오고 또 북한에 있는 정보가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북한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들이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이라고 해도 사실 이게 그 가치가 다르죠. 이 가치가 북한에서는 해산에서 단층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부담이 상당히 큰 거죠. 이렇게 외부와 연락하는 것조차 큰 위험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북녘계 주민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연락하고 또 필요한 정보, 외부 정보를 두려움 없이 나눌 수 있도록, 무엇보다 복음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로 함께 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저도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라는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북녘계 주민들이 복음을 자유롭게 누리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출석합니다. 1136님 반갑습니다. 북한에도 속히 교회와 그리고 예배가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도 출석 인사 주셨고요. 양평에서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천에서 인천 날씨는 지금 너무 좋아요. 하지만 조금 덥습니다. 예수의 피로 보혈로 씻김 받는 우리의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의 문자를 남겨주신 5611님께 첫 번째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리고요. 와,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방송을 듣고 계시대요. 아마 점심 식사를 좀 하시면서 점심 식사 중에 듣고 계신 걸까요? 6753님. 북한 동포들이 또 이 방송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있었는데 아멘입니다. 24시간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서서 북한의 휴대폰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잠시만 없어도 너무 불편한데 오늘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세종에서 북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문자도 있었어요. 5130님의 문자처럼 새벽 기도회 요즘 계속해서 나가는데 북한을 위해 오늘 기도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북녘당에도 억압에서 자유를 달라고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 자신도 회개했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요. 저 북녘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앞서서 뭐 휴대전화의 자유를 나눴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북한 내부에서 이제 구매를 하고 사용하는 비율이 4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 이 휴대전화에는 많은 것이 제한이 돼 있죠. 심지어 오빠라는 말을 써도 경고문이 뜬다고 해요. 근데 이 휴대전화도 복음통일의 그 길이 확장되고 우리가 하나가 된 그날에는 우리의 뭐 컬러링처럼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이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처럼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그곳에 심겨지는 그날이 머지 않았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운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중국에서 일부러 밀수를 해서 이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 사는 거라고 하죠. 물론 중국 휴대폰도 제한되어 있는 게 있지만 장사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하는 조금은 더 자유로운 근데 그 자유를 위해서 그 가치를 충분히 또 내는 주민들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유에 대한 갈망이 강하다는 건데 이 갈망의 복음으로 인한 그 넘치는 보혈의 은혜, 그 생수로 인한 주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나눠주세요. OEP데이에서는 매주 월요일 찬양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신청 찬송이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축하 사연도 함께 나눠주세요. 찬양 올려드리고요. 오늘 찬양 찬송으로 채워가는 만큼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오늘의 선곡까지 만나볼 텐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찬양 후에 만나볼게요.

해산에서 태어난 리영이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과 은정으로 자나깨나 빚고 싶은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랑과 은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방황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도 못해본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중심으로 사랑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고향 북한 땅에서, 고향 양강도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그날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매님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주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며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찰 때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번에는 편곡된 찬양으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편 91편 1절의 말씀. 이 땅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남과 북의 하나 된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대전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고향의 봄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할렐루야 하시면서 힘찬 찬송을 북한에서도 부를 그날이 오겠지요. 아멘. 이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고요.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의 기도문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북한 땅에서 목숨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저는 이렇게 나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회개가 됩니다. 하루속히 저 북한 땅에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5536님이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남겨주셨어요. 북한이 고향인 우리 리영희 자매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함께 하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북한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바로 서고 아까 찬양 전에 나누었던 이 북한 땅에 성령의 바람이 가득하게 소망하는 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웨피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함께 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E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양강도에서 태어난 우리 이영희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 위에서 마음을 저도 모아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귀한 찬양을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극동방송 복음 전파, 다시 복음으로 북한의 모든 동포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반드시여 주님 하시면서 문자 주신 분 계신데요. 아멘. 반드시 주님께서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곳에 복음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샬롬 하시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북녘당에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5.18 군님, 그날이 정말 축제와도 같은 날이겠죠.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가득한 날이겠죠. 보라 새일을 행하리라 기대됩니다 하셨던, 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석 인사도 믿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OFP데이에서도 선물 이렇게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샵 1069번으로 출석 인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도의 한 줄 한 줄, 소망의 한 줄 한 줄 남겨주세요.

OFP데이 함께하면서 북한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0153님 주셨어요.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하루에 한 가지 소식 이상을 나누고 있죠.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함께 나누면서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으고 기도의 산을 같이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니 우리 민족이 더 생각납니다. 어서 복음이 북한을 더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4365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도 어느 완전한 때 이루실지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오늘 또 이 소망과 믿음과 함께 OF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신청해 주신 찬송,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합니다. 그리고 출석 인사 이렇게 기도의 한 줄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 통해서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7255, 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0-3800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일 체험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3: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7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2시였습니까? 진행자 수인철입니다. 월요일 오후입니다. 한 주의 첫 걸음을 내딛는 월요일. 오늘은 우리 주변의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바라봤으면 하는 관점으로 함께 오프닝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지구 곳곳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이후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폭우와 홍수, 또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네팔에서도 큰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되는데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오늘 월요일 오후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한 순간 또 이 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네팔의 홍수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시고 기후 재난으로부터 지구와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한 주를 시작해 봅니다.

김승일의 음성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박종호의 음성 여호와 우리 주요, 주 이름이 온 땅이여 저 그리 아름다운지여 찬양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또 이 지구를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또 이 땅을 가꾸며 또 돌보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지구를 바라보고 지구온난화 관련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이 귀한 마음을 세상에 전하면서 아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2시 왔습니까? 오늘 녹음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며 또 한 주를 출발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찬양 송정미의 천지 창조, 그리고 원웨이 싱어즈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두 곡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도 준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 삶의 작은 문제 하나쯤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잠시 왔다가 살아가는 그런 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귀한 선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귀한 값진 은혜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보혈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며 능력 있는 삶,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은 은혜롭고 영성 깊은 찬양으로 정기 연주회를 비롯해 지역교회와 교계 행사, 방송 선교 활동 등 활발하게 활동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순천과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으로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전화 접수 후에 지원서 제출과 면접을 거쳐 선발됩니다. 문의와 접수는 전남동부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9-3800번, 지역번호 061-650-38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선교에 관심이 있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혹시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 종군 기자였던 고 로버트 H. 모제 씨는 강원도 피난민 캠프에서 당시 15살 남짓이던 한국인 소년 킴을 만났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소년과 또 종군 기자는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사진 촬영도 했다는데요.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 로버트 P. 모제 씨가 이 소년을 꼭 찾고 싶다며 최근 국가보훈부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라고 말하며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온 건데요.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나 강원도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 김. 이 기적 같은 만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우정, 우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소중한 사연과 제보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2시 왔습니까?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찬송의 가사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송하고 찬양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삶이 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삶에 또 막혀진 담들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굳세게 싸워 승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나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문제에 상당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로마서 1장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술을 이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술을 이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 그 자신에게 맡았느니라. 이런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도 동성애는 매우 어쩌면 혐오스럽고 불편한 모습이지요.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코가 이마에 달리고 입이 뒤통수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우습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동성애자는 늘어가고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강력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것을 표현하고 권리를 주장하게 되니까 문제가 불거진 거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커밍아웃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차별금지를 하는 취지의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포괄차별금지법이지요. 이번 10월 27일 차별금지 폐지를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붙잡혀 갈 수도 있고 동성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짐으로 오히려 조장되는 결과를 볼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7일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지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나라와 문화권에 살면서 인종적 차이로나 종교적 차이로나 신체적 약점에 대해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폄하한 적도 논쟁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성도 느껴본 적이 전혀 없었지요. 그런데 국가는 혹은 정치권은 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첫째, 국민 개개인의 인권의식이 강화된 점입니다. 그 전에는 대세가 그러니 또는 나라에 사는 일이니까 하면서 참고 따라주고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간섭이냐? 내가 남에게 피해 준 거 있어?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졌으며 이런 분들의 행동을 제재하거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지요. 둘째로 국제인권단체의 권고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인권감시 대상국입니다. 선진 7개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6개국이 차별금지법을 다시 말하면 평등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서 35개국이 이 평등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지요. 조금 시기를 늦출 수는 있겠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전해진 곳에는 한 번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딜 가나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처음 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에 그 극심한 핍박이 있었지요. 유럽의 교회들도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전 국민에게 깊이 뿌리박고 있는 유교와 불교 그리고 민족신앙들 때문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지요. 그러나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들어온 지 200년이 조금 넘은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온 세상을 덮고 국교인 것처럼 우리나라 국교가 기독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기독교가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극심한 핍박을 이고 오늘날 복음으로 세상을 덮은 요인이 무엇일까요? 거기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은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 우월감 때문입니다. 영적 우월성 때문입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음화를 짧은 기간에 이뤄낼 수 있었던 요인은 영적인 우월성 때문입니다. 다시

0: 말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우리 민족의 적극성, 역동성이 결합된 것이지요. 우리 민족의 특별한 열성과 좋은 것, 옳은 것을 가감하게 선택하는 지혜가 반영된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극히 약한 영적 도전입니다. 이 문제를 기도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으로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내겠습니까? 영적인 우월성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이 땅을 바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성결함입니다. 19절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의 일을 이길 때까지 하니라. 구별된 삶.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 같이 살았던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예멘에서 선교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말했다가는 당장 체포되고 추방됩니다. 그렇지만 개인 크리스찬으로서 개인이 사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서로 존중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콰도르 밀림 아우카족의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원주민에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에게는 총이 세 자루나 있었으면서도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총으로 원주민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지 않고 죽어준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지요. 그 후에 그 지역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선교사들 창으로 살해했던 아우카족 사람들은 교회 목사 되고 장로가 되고 일꾼들이 되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세 번째로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모두의 유익함을 위한 공공성 때문이었죠.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책을 쓴 김근주 교수는 복음은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한다고 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들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이미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러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니라. 예수님이 율법 조문이나 따졌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겠지요. 교회는 법 이전에 항상 함께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교의 강한 영성, 성도들이 구별된 성결한 삶, 그리고 모두 함께 살려는 공동체 정신, 이런 것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약화되거나 소멸되면 교회는 이것이 교회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힘을 잃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3-4605 함께하는 은연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어제 예배 때 목사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혹시 우리 아이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 어려울 수 있죠? 자, 구속의 은혜, 구속 뭐 어디 들어가나? 구속되나?

여기서 구속은 그 뜻이 아니죠. 한문에 구원할 구, 속밭을 속입니다. 구원하고 건져져서 죄가 없어진다, 제거된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그 은혜로 내 죄가 용서되고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새끼라 전화 연결되면은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어요.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확률이 높겠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이 값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정말 감사해야 하고요. 그 선물 못 받은 것 같다면 그 선물 달라고,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유턴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요탄에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예, 이게 꼭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 믿음 혹시라도 있지만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오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새깨라가 방송 권역이 조금 축소됩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전국 생방송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체 방송을 하는 곳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목포, 여기는 자체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 외 지역인 대전, 강원, 포항, 창원, 제주, 전북, 전남 동부는 예, 새깨라 저 김인수와 함께 만날 수 있겠습니다. 각자 그 자체적으로 방송하는 곳은 그 지역에 맞는 이제 문자창을 여러분께 이제 공지할 텐데, 방금 말씀드린 대전, 강원, 포항, 창원, 제주, 전북, 전남 동부는 문자창을 샵 9110번으로 이제부터 보내시면 됩니다. 예. 샵 1069가 아니라 새끼라 샵 9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사진 포함해가지고 긴 문자는 100원인 거 여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그 어플 있잖아요. 앱으로 들으실 때 똑같이 들을 수 있고, 거기서는 무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사연 신청곡 보낼 수 있겠습니다. 전도 요청도 가능하고 사연 신청곡도 있고요. 본인이 방학이다, 내가 방학이라고 보내고 싶으신 분, 문자 어디로요? 네, 샵 9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믿음 얘기했는데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걸어가세 이렇게 외치는 곡 있죠. 자, 피아워십과 함께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0: 할렐루야. 피아 워십.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샵 9110번 오늘 새로운 창으로 새끼라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4918번님, 9507번님, 252번, 또 7777. 와, 끝번호가 아주 좋네요. 자, 전주 1203번, 또 7104, 0763, 48127. 그리고 또 지역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아까처럼. 2357, 4918. 어제 예배 잘 드리고 새끼라 함께 합니다. 1455번님도 오셨고, 천안에서 문자로 8413번으로 새싹 청 오셨어요. 아침 저녁 기온차가 심한데 모든 청취자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고 고맙습니다. 믿음을 깨우는 방송 새끼라. 0691번님, 아이들과 부모들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수시 접수와 수능이 다가오고 있네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 손잡고 단단하게 이겨내길 기도합니다. 그러게요.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아, 50일 남았다고 했던가. 예. 우리 화이팅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화이팅. 서천에서 8845번님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샵 9110번으로 문자창도 바뀌었고, 들리는 방송 권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보니까는, 강원도가 지금 들리거든요. 근데 강원도에서 좋은 소식이 지금 왔네요. 계약했다라는 좋은 소식이 왔어요. 그럼 전화 한번 해봐야겠는데. 예. 8, 5, 0. 강원도 원주입니다. 강원도 원주.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원주 호떡 집사님 맞죠?
1: 네, 맞아요.
0: 지금 통화 괜찮습니까?
1: 네?
0: 괜찮아요, 통화 지금?
2: 지금?
1: 아, 예, 지금.
0: 손님, 네. 손님 많이 없어요?
1: 아, 손님? 지금 손님이 있는데요.
0: 손님 있어요?
1: 네, 말씀.
0: 근데 예, 통화는 예. 괜찮아요?
1: 네, 예.
0: 예. 옆에 라디오 조금만 좀 줄여주시면서.
1: 네, 줄였어요.
0: 예.
1: 줄였어요.
0: 예. 지금 생방송으로 전화했어요.

0: 그러니까 우리 원주
1: 네.
0: 호떡집 앞에 계신 우리 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1: 예.
0: 박찬호님 우리가 전화 연결했는데
1: 네.
0: 바로 가셨네요, 교회를.
1: 네.
0: 어? 바로
1: 그냥
0: 가셨고
1: 감동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바깥 그 여자 집사님이 더 좋아해.
0: 그러니까 아내분은 원래 교회를 다니셨고
1: 야, 지금 다니고 있어요.
0: 다니고 있는데
1: 그래서
0: 남편분이 방학 중이었는데
1: 그렇죠.
0: 전화
1: 예.
0: 연결하고 바로 가셨구나.
1: 그럼요.
0: 이게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주셨잖아요.
1: 예.
0: 맨 오른쪽 왼쪽에 계시는 분이 집사님이에요?
1: 제일 조그만 게 나예요.
0: 그러니까
1: 조그만 영숙이가 나예요.
0: 우리 귀여운 영숙님, 예, 하트 모양을 하고 와 아내분이 진짜 남편 옆에서
1: 네.
0: 팔짱 끼고 환하게 웃는 모습 너무 좋네요.
1: 너무 좋아하고
0: 와,
1: 있잖아요. 너무 감동이었어.
0: 이야, 목사님도 환하게 웃으시고,
1: 네, 그날 어저께 그리고 그분이 대표 기도였어요.
0: 대표 기도 아내분이.
1: 영숙이.
0: 와,
1: 그런데 그 대표 기도에 끝에 자기 남편 이름을 놓고 너무 감사하다는 그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0: 이야, 그래요.
1: 진짜 감동했어요.
0: 박찬호 우리 남편분이 12년 방학이셨는데,
1: 네.
0: 12년 전에 그 교회를 다니셨다 그 교회를 다시 간 거예요?
1: 그래서 세례 받고 나온 거예요.
0: 이야,
1: 근데
0: 그렇구나.
1: 말하자면 출신구들이 많고,
0: 네네.
1: 그 출림 예찬이라는 그 산동네가 거기서 그분이 태어나다 보니까 시골 사람들은 모이면 술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빠지게 되고 그랬어요.
0: 그렇구나. 와, 근데 이제 1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환한 얼굴로
1: 그래서
0: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좋았을까? 응?
1: 그럼요. 그러니까 그 박찬호 씨 보고 내가 성도님 보고 문자 꼭 드려야 돼요.
0: 아.
1: 계약했다고.
0: 자, 너무
1: 내가
0: 너무
1: 드렸더니
0: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 빨리 보내 주셔 가지고 또 너무 감사한데.
1: 네, 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우리 서지방 그쪽 저기 뭐야 서지방 그 저거 하거든요. 여기서 명륜감리교에서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저께 거기를 데리고 가려는데 안 데리고 갔거든. 그래서 오늘은 내일 수요일까지 하거든.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0: 그래요.
1: 전화 통화했거든요. 두분다 거기를 모시고 가려고.
0: 그래요. 우리 지금 집사님이 다시는 교회가 원주의 신림 예찬 감리교회 맞아요?
1: 네. 거기 한번 쳐보세요. 여기 산속이에요.
0: 거기
1: 산속.
0: 교회를 남편, 아니, 그, 박찬호님이 다시
1: 예.
0: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쵸?
1: 그렇죠.
0: 야,
1: 계집으로 온 거지.
0: 우리
1: 계집으로.
0: 원주의 신림 예찬 감리교회.
1: 네.
0: 야, 너무 어제 기쁜 날이었겠네요.
1: 한번 쳐보세요. 그거 얼마나 양. 정말 그 집사님이 제일 나이가 적어.
0: 그렇구나.
1: 그다음에
0: 아이고.
1: 나고 91세 막
0: 네네네네.
1: 84세 막 연세들이 다 많아요.
0: 정말 한 영혼이 귀한데 그한 영혼이 다시
1: 그럼요.
0: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찬호님은 제가 다음에 우리 꽃바구니 선물도 좀 드리고
1: 그래요.
0: 다시 한번 제가
1: 그래요.
0: 교회 한 두세 번 나간 뒤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보려고요.
1: 그래요.
0: 오늘 귀한 소식
1: 알겠어요.
0: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전화 연결됐는데 우리 원주에서
1: 예.
0: 극동 방송을 크게 틀면서 호떡을 파시는 우리 집사님 박경숙 집사님 그쵸? 와
1: 박영숙.
0: 박경숙 집사님 그니까 어우
1: 네네네.
0: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뭐가
1: 뭐야
0: 있어?
1: 또 그거?
0: 예?
1: 알겠어요.
0: 제일 좋아하는 찬양. 빨리 빨리 하겠네
1: 저요?
0: 손님
1: 저요.
0: 가시겠다.
1: 제가요? 뭐야? 저기 빈들레 마른 풍같이
0: 아 빈들의 마른 풀같이
1: 예.
0: 그 좋아하는 이유도 혹시 얘기해 줄수 있어요? 바쁘시지만.
1: 진짜 우리는 마른 풀 같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사 하실 때야 지금 이 계절 마냥 푸르고 울긋불긋하고 너무 감사한 것뿐이죠.
0: 그래요. 아유, 오늘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 중간에 좋은 다리가
1: 감사해요.
0: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1: 이거
0: 박영숙 집사님
1: 수사님도
0: 원주에서
1: 제가요 사실은 이제 이 시간 이렇게 이 시간이 이렇게 애매해요.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0: 그래요.
1: 손님이
0: 손님도
1: 앞에 기다리고
0: 계시니까.
1: 손님
0: 그래요.
1: 와서
0: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1: 어쨌든
0: 마무리할게요.
1: 감사해요.
0: 원주,
1: 나머지 세 분도 제가 열심히 기도하며 기도 요청하고 있어요.
0: 다음에 또 연락 주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긴들의 마른풀 같이 문용택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경남 고성에서 우리 6765번님 듣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4605번님도 듣고 계시고, 오늘이 흰 이슬이 내리는 백로절기네요. 수학의 계절, 더 많은 영혼들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이제 새끼라가 좀 그 지역이 좀 축소돼가지고요, 원래는 전국에 다 여러분 들을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대전하고 강원, 포항, 창원, 제주, 전북, 전남 동부 극동 방송만 새끼라가 방송이 된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사연과 그리고 전도 요청이라든지 여러분의 연락 문자창은 샵 9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9110번으로 보내주시고,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휴대폰의 어플, 예,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서 여러분께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샵 9110번으로 딱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글도 제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문자도 좋고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현재 안 다니고 있다, 이런 방학생이 있습니까? 이런 방학생이 있으면 지금 샵 9110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내가 5년 교회를 지금 쉬고 있다, 그러면 5년 방학 이렇게 좀 한번 보내주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혹시 옆에 방학생이 있으면 문자를 보내주시든지 그분이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난주나 지지난주 최근에 내가 새끼라하고 통화가 됐는데 교회를 드디어 갔다, 아까 제가 이제 원주, 강원도 원주 전화 연결했잖아요. 그 본인은 제가 다음에 또 연결할 텐데, 내가 교회를 가게 됐다, 계약했다, 방학 끝냈다 하시는 분도 샵 9110번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도

0: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어노인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5663번님 고맙습니다. 화이팅 외쳐주시고 새끼라 응원해 주셨고요. 어디에 계시든 주님의 든든한 일꾼, 아 고맙습니다. 3613번님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셨네요. 자, 지금 보니까 전도 요청이 와 있어요. 전도 요청. 제가 이분 한번, 나이가 좀 많으시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전화를 잘 받으실지. 우리 강규덕님. 규덕님. 전도 요청이 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강규덕님 되시죠?
1: 예, 맞습니다.
0: 반갑습니다.

0: 저는 이제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해요.
1: 아,
0: 네네,
1: 그러세요.
0: 그 정춘서님께서 우리
1: 네.
0: 강규동님 사연을 보냈어요. 우리 방송국으로.
1: 아이고.
0: 예, 방송국으로 보내셔가지고. 예,
1: 예.
0: 그래서 사연 당첨이 돼서 좀 선물 드리려고 전화했거든요.
1: 아,
0: 예,
1: 그러세요.
0: 강규동님 혹시
1: 아이고.
0: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가끔 들어봤어요.
0: 가끔 들어봤어요. 어떻게
1: 예.
0: 들어보셨어요?
1: 아, 라디오 들으면 911인가 900번이,
0: 예.
1: 예, 핸드폰, 타고 다니다 들어보면 한, 거기서 뭐, 교인 들어오고, 방학원 사람 들어오고, 통화해서
0: 오,
1: 나오라고 그러고,
0: 알고 계시네.
1: 선물도 주고, 뭐, 물어보고,
0: 하하하.
1: 뭐, 교회 얼마나
0: 오,
1: 쉬었냐고도
0: 그렇지, 그렇지,
1: 물어보고,
0: 그렇지.
1: 예, 그런 것만이 뭐 다른 거 아니고,
0: 이게
1: 이제,
0: 그 방송이에요,
1: 교인, 이제,
0: 이게.
1: 방학 끝나고, 이제,
0: 그쵸?
1: 그에 나오시라고, 그런 것만 그래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몇번 들었어요,
0: 몇
1: 그런
0: 번
1: 거.
0: 들었구나. 혹시 정춘서님이 그거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방송?
1: 홍태성님도 그런
0: 네.
1: 얘기를 했지만,
0: 네.
1: 이제 저희들이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0: 네.
1: 이 방송, 저 방송 듣다 보면 기독교 방송도 한 번씩 들어봐요.
0: 네네.
1: 예,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좋은 말이지, 나쁜 말이 아니거든. 좋은
0: 그렇죠.
1: 소리만 하는 것이지.
0: 예.
1: 그니까 한번 들어보면은,
0: 예.
1: 교인 들어오고, 이제 신도 들어오고,
0: 예.
1: 또 교회 다니다가 또 그만 안 다니는 분들 나와서
0: 예.
1: 얘기하는 소리 이렇게
0: 아.
1: 쭉 들어보고,
0: 예.
1: 나오시라고도 하고,
0: 그렇죠.
1: 왜
0: 그렇죠.
1: 안 다녔는가, 그런 것도
0: 예.
1: 물어보고,
0: 자, 우리
1: 그래서,
0: 강규동님, 그래가지고,
1: 네.
0: 저도 이제 좀 물어보려고, 강규동님께. 예?
1: 예, 네, 말씀하세요.
0: 강규동님이 제가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닌다고 들었거든요.
1: 예.
0: 예?
1: 예.
0: 지금 계시는 곳이 어느 지역이세요?
1: 전북 군산이요.
0: 군산에, 우리
1: 네.
0: 강규동님께도 제가 지금 생방송 중에 또 전화했어요. 똑같이. 그 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제가 지금 전화를 했는데, 정춘서님이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서, 강규동님은 혹시 교회 다녀보셨어요?
1: 어려서 난지
0: 예,
1: 어려서.
0: 어려서.
1: 예, 어려서 이제 초등학교
0: 네네.
1: 이제 1, 2학년 때, 그때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라고 그러고,
0: 아,
1: 부모님
0: 그때 몇 번,
1: 몰려다니고,
0: 성탄절에 몇번 가셨구나.
1: 그때 이제 몇번 다녔죠.
0: 예. 지금 이제 이렇게, 그래도 가끔 이렇게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오늘 또 연결까지 됐는데, 연결되면 우리가 선물 드리잖아요. 혹시 그때 막
1: 선물을
0: 들었을
1: 줘요?
0: 때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기억나는 거?
1: 저는 선물 기억나는 거
0: 아, 그러면
1: 없어요.
0: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 테니까, 우리가 전화 연결되면 무조건 드리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드리니까, 제가 여기서 쭉 한번 제가 얘기해 볼 테니까 여기서 골라보세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하고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네에서 견과 세트,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로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1: 근데 거기서는 성경책은 안 줘요?
0: 그러면 제가 성경책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같이.
1: 네,
0: 성경책도. 예.
1: 성경책을 한권 보내주시면
0: 예.
1: 되겠는데,
0: 오케이.
1: 다른 건안 보내도 성경책을
0: 아니,
1: 하나
0: 아니,
1: 보내주면.
0: 성경책은 기본으로 제가 드리고, 제가 금방 어렵게 제가 불렀잖아요. 어렵게 불렀으니까, 여기서 또 골라주세요, 하나 또. 여기서
1: 아이, 그럴 거 없어요. 저 아나운서님이
0: 예.
1: 하나 그냥
0: 아, 제가,
1: 선정해서
0: 그러면 제가 좋은
1: 성경책으로
0: 걸로 하나
1: 같이
0: 드릴게요,
1: 보내주세요.
0: 제가요, 그러면요. 알아서. 자, 우리 강규정님. 그, 이제 이렇게 우리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1: 그렇죠.
0: 얘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세요?
1: 저는 교회는 많이 안 다녔어도
0: 네네.
1: 제가 영업이 저 불교 그리스도교 여기에 조금 가까운 그런 영업을 해요.
0: 네네.
1: 그래서 성경 말씀 같은 것도 제가 25장 26절 나는 부활이요 그런 것도
0: 오,
1: 그런 것도 알아요 저도.
0: 아시는구나. 예.
1: 대충
0: 네네.
1: 노래도 찬송가도 네네. 몇 가지는 대충
0: 그렇구나.
1: 어리석은 알아요.
0: 네네네네.
1: 그리고 예, 그래갖고 네.

0: 제가 무엇을 하냐면 석재일이라고 그러는 묘지 석재일을
1: 네네.
0: 그래서 거기다가 비석 같은 데다가
1: 네.
0: 나는 부활이요 생명에도 쓰고 그런 것을 기록을 할 때
1: 네.
0: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해서
1: 네.
0: 거기다 새겨드리고
1: 그렇구나.
0: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강규동님 그렇게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예수님은 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네. 이제 다시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그 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었을 때
0: 예.
1: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고
0: 예.
1: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떠나서도 천국에 예. 진짜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0: 예.
1: 강규정님께서 그 예수님을 예. 진짜로 한번 마음속에 모시고 예. 믿고 또 교회까지 예. 가셔서 아까 예. 애매하게 조금 아신다고 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예. 예수님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군산에 예. 있는 좋은 건강한 교회를 우리 강규정님께 네.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꼭 가보십시오.
0: 아, 그래요?
1: 알겠죠? 예.
0: 예, 그렇게 예. 한번 해주시면 예. 고맙고요.
1: 강규정님, 그리고 저 따라서, 예. 저 따라서 우리 짧은 기도인데, 저 예.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0: 아, 예. 저 따라서.
1: 예, 따라서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0: 예. 예, 예, 예.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예.
1: 우리 강규동님이 아까 찬송가도 이렇게 몇 개는 막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0: 예.
1: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찬송가가 뭐예요?
0: 예.
1: 제가 마지막으로 좀 그 찬송가 들려드리려고.
0: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1: 그렇죠. 영원히,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0: 예?
1: 찬송가 아까 혹시 아시는 거 있다고 해서
0: 찬송가 유다수씨 얘기한 게 지금
1: 예.
0: 생각이 그러네요.
1: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생각이 또 안 날 수가
0: 예,
1: 있죠.
0: 갑자기 물어보니까 예. 생각이 안 나네요.
1: 그러면
0: 예. 몇 가지는 알아요 저도.
1: 그러면
0: 예, 예.
1: 이 알만한 곡 중에서
0: 예.
1: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곡이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죠?
0: 예, 그래 그것도 할 줄 알아요.
1: 예예 이 곡이 예, 이제 예. 나를 예.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예.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0: 예.
1: 그 말씀과 같은 그런 고백이거든요.
0: 예.
1: 이 곡 제가 전해 드릴 테니까 제가 꼭 예. 군산에 있는 교회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0: 예, 감사합니다.
1: 극동 방송 앞으로 잘 한번 또 들어보세요.
0: 예.
1: 고맙습니다.
0: 예, 예.

네, 우리 정말 이분이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신데 초등학교 때 이제 국민학교 때한두번 정도 교회를 가보셨다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 사랑하심은 부활 이런 걸 알고 계시네요. 저하고 영접기도도 했는데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꼭 알고 그분을 꼭 믿고 그 삶이 정말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전남 고흥에서 0782번님 앱으로 듣고 계시군요. 고맙습니다. 6471번님, 7772번님, 네,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권역이 좀 축소되면서 들리는 지역이 있고 안 들리는 지역이 있어서 문자도 이제 샵 9110번으로 바뀌어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은 익숙되겠죠. 앞으로 새끼라는 샵 9110번으로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소천하신 아버지와 차 안에서 참 많이 들었다고 이 새끼라를 들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4003번님 그때 그 시간이 그립다고 하셨네요. 네, 아까 전화 연결됐던 우리 강규덕님을 비롯해서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고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모셔서 정말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소망의 길, 기쁨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 조현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내일은 봄을 기주해요. 내일도 여러분 꼭 오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말씀 제목이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힘든 대로 거둔다. 그대로 거두리라. 힘든 대로 거두는 법칙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피조세계 전체에 적용되는 대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힘지 않고 거두리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 힘든 대로 거두는 법칙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우리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우리 주

주인에 대해서, 자기 주인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다가 감추어 두고 그대로 묻어 두었다가 가지고 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두는 그런 주인으로 네가 잘못 오해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심때 무엇을 심느냐? 사람이 무엇을 심대로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둘 때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콩을 심어 놓고 팥을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팥을 심어 놓고 콩을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둡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둡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거두는 것을 잘 알기에 우리는 잘 심어야 합니다. 잘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것으로 심으면 육체의 것으로 거둡니다. 그러나 육체의 것으로 거두는 것은 다 썩어지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심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거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느냐?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심어야 합니다. 생명을 심으면 생명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시혜를 덮느니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심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우리 교훈해 주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아리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면 땅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그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안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되 오늘 포기하지 말고 보물을 쌓으라고, 포기하지 말고 심고 뿌리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한다 그래서 항상 선을 거두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 그래서 항상 좋은 열매만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봐도 소용없다고 중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심으면 반드시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두는 때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이 기대를 가지고 선을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씨앗들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풍채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래, 너무 환경 보고, 풍채 보고, 구름 보고, 그러면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미루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부지런히 심고 뿌리도록.

0: 권고합니다. 오늘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부지런히 착한 일로 좋은 것으로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뿌리는 손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환경 보고 내 상황 보고 내 건강 내 나이 그런 조건 보지 말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손을 빼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씨앗을 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부지런히 심고 뿌리는 일을 성경은 권고합니다. 심는 일은 살아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축복입니다. 심고 뿌리는 일은 우리 생명이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심고 뿌려야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되는 대로, 살았을 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어야 합니다. 살았을 때 사랑하고, 살아있을 때 보물을 하늘에 쌓고, 선용하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권고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회개도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용서도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죽은 이후에 그런 기회는 다시 없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어도 우리는 죽은 이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았을 때만 기회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전도서 11장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 있을 때, 가능할 때, 부지런히 떡을 던지라. 그러면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던지면 도로 찾는다. 심으면 거둔다. 일곱이나 여덟이나 가리지 말고 도우라고 본문은 밝힙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심어 놓으면, 뿌려 놓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그것을 갚으신다고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갚아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심고 부지런히 뿌려서 많은 것을 거두고 특별히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뿌려서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3-7573번, 061-723-7573번, 순천 예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0: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아모스 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대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두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을 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불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6장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를 끝맺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교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반복됨으로써 이 예언이 심판 선언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교만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전 공동체 심판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쾌락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당시에 이스라엘이 외부적으로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었으나 내적으로는 심각한 영적 도덕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풍요가 오히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교만을 부추겼습니다. 그 교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7절 향락에 빠져 자신들의 멸망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교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한 나라를 통한 멸망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장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구약의 인과응보 사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행위에 대한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구약의 율법 속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공동체의 평등과 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는 원인이 철저하게 지도자들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1절에서 7절 안일한 상황 판단으로 타락한 삶을 지속했습니다. 8절에서 11절 그 결과 쾌락적인 삶의 처소였던 궁궐들이 철저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급기야 이스라엘의 전 국토의 심판이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향락과 교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본단락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의 사치와 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종교관과 함께 이스라엘을 폐망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목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시온과 사마리아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교만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향락적인 삶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초두에 나오는 시온과 사마리아는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종교적 중심지로서 시온을 정치적 중심지로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의지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시온에 거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빗나간 종교적 열심, 그릇된 선민의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자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짓 확신은 신앙을 인격적 반응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계적 보호로 생각한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오해가 그들을 교만과 향락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본단락의 처음 부분에 우승하여라고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시트와 마지막 부분에 앞서 1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로시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 두 단어를 대조시켜서 열국 중에 우승한 나라에서 풍요함을 만끽하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포로로 사로잡혀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3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불신앙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온에서 안일한 자란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변에서 발생하는 징조들로서 갈레와 대하맛 그리고 가드에서 행해진 일들을 보고도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갈레는 니므롯이 신할 땅에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디글라필레셀 3세에 의하여 합병당했습니다. 대하맛은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매우 번영했습니다. BC 720년 사르곤 2세에 의하여 멸망당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도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수리아의 하살에 의해서 정복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징조였습니다. 둘째 4절에서 7절 협력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육신의 향락을 즐기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4절의 침상과 음식, 5절의 나타함, 6절의 마시는 것과 바르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먹기를 탐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듯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8절에서 14절 교만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9절에서 11절 심판의 범위입니다. 12절에서 14절 심판의 내용의 순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단순히 상징적인 예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궁궐이 멸망당하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공법을 버리고 헛된 자랑을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전 지역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대부분 시적인 표현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산문 형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심판이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상황임을 설득하기 위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속담 형식의 수사학적 질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은 부정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아모스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독자들로 하여금 피할 수 없는 논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질문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

0: 으로 이스라엘의 상층부에 임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심판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으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는 궁궐들과 성읍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 상층부에 대한 심판 예언은 이미 그들이 행한 죄악들에 대한 보응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이 심판은 내실의 시체가 가득할 정도였습니다. 10절 죽은 사람의 진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화를 자초하지 말자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11절 결국 그들의 국내에 있었던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전 공동체에 확대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상층부에서 이스라엘의 전 국토인 하막 어기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맛은 이스라엘의 북방에 있는 국경도시입니다. 아라바 시내는 이스라엘 남방에 있는 국경지역입니다. 남북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공동체에 대한 심판은 노아시대 홍수사건, 바벨톱사건, 소돔과 고모라 멸망사건 등으로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의 본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주변 환경이 좋을 때 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일주의에 빠진다고 하면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항상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를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의와 공도를 행했다 말씀합니다. 다윗도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정의로 무장하고 공의로 무장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신앙인들 사이에 가장 쉽게

어렵게 잊어버리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누군가 어렵게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도 좋은 인사처럼 이 말을 건넨 뒤 정작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기도할게요 라는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바울은 우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합니다. 상대의 아픔을 기도 제목만으로 남겨두지 말고 그의 곁으로 들어가 그 짐을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기도한 대로 룻의 안식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보아스도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한 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는 요청에 책임있게 반응했습니다. 누군가 기도 제목을 내게 들려줬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나를 그 사람 곁에 보내셨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테너 지명훈의 목소리로 전해드리고요. 또 재즈 맡은 우리 구주 콜로리다 중창단이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요즘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등록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다니기 싫고 나오지 않는다면 내 영혼만 침체될 뿐입니다. 연약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 바라보며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기쁨도 누리며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오 신실하신 주, 송솔나무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노영건과 노성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0: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을 맞으며 유난한 무더위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를 지나온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1학기를 지나며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결과만 바라보느라 자녀의 애쓰는 마음과 자라나는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친구를 헤아리는 따뜻함, 넘어진 뒤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그 한마디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는 믿음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순천 우리 교회 조미경 목사님의 낭독입니다.
1: 히브리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0: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삶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 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어?
0: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7255, 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0: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가 함께했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주 180년 7월 17일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법정에 12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스킬리움의 순교자들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총독 앞에서 신앙의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총독은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심지어 총독은 다시 생각할 시간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들에게 목숨보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더 컸기 때문이지요. 마침내 총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고집한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이지요. 참수를 당하려는 바로 그 순간 12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인 스페라투스는 말합니다. 데오 그라시아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사형 선고를 받은 나머지 그리스도인들도 각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순교의 칼날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했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은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138편을 기록한 이 다윗의 감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다윗에게도 대적이 있었습니다. 환난도 있었고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는 자, 환난 중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전심으로. 자,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는 들판에서 양을 쳤습니다. 이리와 사자, 곰들의 그런 위협 속에서 꿋꿋이 지켜가면서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오랜 세월 광야와 동굴을 그렇게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대적이 있었고 가정의 아픔이 있었고 자신의 죄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당한 고통, 고난 이거 다 보상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 어려움도 경험해 보지 않는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사람의 감사가 아닙니다. 수많은 일을 겪고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지나온 인생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삶을 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습니다. 응답된 날도 있었고 응답이 안 된 날도 있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울며 가슴 아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을 다 이기고 또 버티고 또 승리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의 힘이 강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셨고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돌이키게 하셨으며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원망할 이유만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신들이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당시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신일 수도 있고요. 권세 있는 존재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그 어느 누구 앞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마음속으로 느끼는 감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2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감사할 줄 아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요, 넘어져도 다시 붙들어주고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요.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의 마음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고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은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은 수없이 형편이 상황이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을 때는 원망하실 것입니까? 건강하기 때문에만 감사하다면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해되지 않아도 내일 생각해 보면, 모레 생각해 보면, 1년 뒤에, 지금 이 시간을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나를 붙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려울 때에도 기도했었고, 대적에게 쫓길 때도 기도했고,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달라진 것도 아닌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지요. 기도해야지요. 기도는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하면서 바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면 상황의 반전을 생각합니다. 병이 나으면,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막혀있던 일이 풀리면, 아, 하나님께서 이 막힌 것을 풀어주셨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응답하십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짜잔 하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이 정도로만 알면, 절반만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기보다 그 환경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당장 없어지지 않았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 영혼이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십니다. 앞길은 여전히 캄캄한데 하나님을 믿고 그 어두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응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문제가 지금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문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앞의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여전히 눈물 나지만 다시 기도할 수 있고 여전히 답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원했던 방식으로 그 가시를 제거했습니까? 제거 안 하셨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는 그대로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변화됩니다. 문제는 남아있었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 가운데서 그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대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너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정말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높이 있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내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기도하게 되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보다 말씀을 더 집중하게 되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낙심했던 영혼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정확한 증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만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온 세상으로 넓혀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자신만의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모든 민족이 마땅히 찬송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었고 그 찬송이 온 세상을 향한 증언이 된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간증하는

하는 자들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까지 감사의 제목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난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자, 다윗이 고백하는 이 138편의 말씀은 다윗이 환난이 끝난 뒤에 고백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라는 이 고백은 잠깐 어려움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환난 속을 현재 걸어가고 있는 삶을 말합니다. 고난이 삶을 둘러싸고 있고 계속 도망치려고 해도 그 환난이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계속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먼저 없애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중에서 나를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습니다. 가정에 환난이 있고요. 또 질병의 환난도 있고요. 경제적인 환난도 있고요. 사람 때문에 겪는 환난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상치 못한 환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런데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윗의 고백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아내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거에 감동해서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아내에게 설거지를 시키고 빨래를 시키고 청소를 시킵니다. 나에게 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냐? 그래서 고무장갑을 선물하지 않았느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너는 설거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빨래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환난이 없는 삶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환난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체가 다 환난입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물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이 없을 거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능력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원수의 손은 나를 헤아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나를 보호합니다. 세상의 손은 빼앗지만 하나님의 손은 살리는 손입니다. 사람의 손은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환난보다 더 큰 것입니다. 원수보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 더 큽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래형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확신에 찬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은 미래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요, 지금을 견디게 하고요, 앞으로를 믿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였고 자신의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을 살아나게 하였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했습니다.

0: 있습니다. 결국 감사는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많아야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지난날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바라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날을 보면 환난 중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서론에 살펴보았던 스킬리움의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Deo gracias.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날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날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응답받았을 때도 감사하고 기다리는 중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도 찬송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환난 가운데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9191 여수선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아직 한낮은 뜨겁긴 해도 파란 가을 하늘이 참 예쁜 요즘입니다. 시간을 이길 장사가 없다더니 이 9월이 되니 더위가 완전히 꺾였죠. 파란 하늘을 보면서 가을이 연그러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꽤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바람 속에서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도 이 초저녁에는 산책하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날씨가 더 시원해지면 3, 4, 5 산책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겠죠. 걸으면서 일상을 나누고 또 함께 하노라면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또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상의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함께의 기쁨이 참 크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에 주목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기도 하죠. 여전히 여름의 뜨거움 또 푸르름과 가을의 기운이 같이 있는 시간인데요. 주님과 함께하기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0: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바람을 따라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간구보다 우리 자신을 더 귀히 여기시고요. 또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신 그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가을 바람처럼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 9월 7일 월요일이고요. 매주 월요일 치유가 있는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여수중앙감리교회 박혜란 사모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도서출판 토기장이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

화장품을 선도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0: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함께 하셨습니다. 자, 치유가 있는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사모님을 한번 모셨는데요. 여수 중앙감리교회 박혜란 사모님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1: 네, 안녕하세요. 박혜란 사모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아, 네, 저 지난주 라디오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네. 주변에서 되게 많이 이제 지지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0: 네.
1: 아, 너무 좋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되게 뿌듯했던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0: 네. 방송 많이 듣고 또 피드백도 많이 주셨나 봐요.
1: 네, 주변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0: 그래요. 지난 시간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사모님께서 자녀 4명을 두고 계시잖아요.
1: 네, 맞아요.
0: 네.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치열하게 삶을 살고 계시는데 네. 그런 만큼 시간이 일주일이 진짜 빨리 갈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일주일이 또 유난히 이번 주는 더 바빴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교회도 바쁘고 네. 또 아이들 또 이제 계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0: 그쵸?
1: 네, 네, 아침에 이제 준비시켜서 나가려면은 정말 바쁘더라고요.
0: 아이 네 명을 막내도 유치원 다닌다면서요?
1: 네, 맞아요. 어린이집에 빨리 보냈습니다. 네. 이번에
0: 그래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사모님께서 아이를 낳고 또 육아하면서 겪었던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 또 그 시간 속에서 이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또 위로받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치유가 있는 찬양 이 시간이 이제 그렇게 저희가 제목을 지어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찬양에 대한 조금은 오해를 가지실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마치 이제 찬양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 자신이 좀 중심이 되는 네. 그런 거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찬양의 본질에 대한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1: 네.
0: 왜 찬양해야 되는가?
1: 네.
0: 그죠?
1: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최근에 들어서 찬양들을 들어볼 때 내가 위로받는 그런 중심의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었을 때 아 나도 정말 위로 많이 받았고
0: 네.
1: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메시지들로 내가 참 은혜도 많이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꼭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만 찬양을 해야 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게 1차적인 목적이 나의 치유나 네. 내가 위로받고 또 나의 뭐 은혜 받기 위해서
1: 네.
0: 찬양을 부르고 또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1: 네,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 남편 목사님이랑 얘기한 적이 있는데
0: 네.
1: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0: 그렇죠.
1: 말씀도 마찬가지다.
0: 네.
1: 이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찬양 받으시고 또 예배 경배 받으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가로채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0: 맞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1: 네.
0: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 삶에서 분명히 찬양 가운데 치유도 경험을 했고
0: 그렇죠.
1: 또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경험은 있는데요.
0: 네.
1: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때에 그 찬양의 목적이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묵상집에서
0: 네.
1: 시편 150편 말씀을 묵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딱 있었어요. 글귀가 있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우리는 그분에게 호흡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숨쉬는 한 그 이유만으로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0: 네. 시편 150편 그러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1: 네,
0: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1: 네. 맞아요.
0: 네. 아 근데 하나님께 호흡의 빚을 지고 있다. 이 표현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네. 그 호흡의 빚이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이제 빚이라고 하니까
0: 네.
1: 내가 뭔가 갚아야 되고
0: 그쵸.
1: 또 이런 엄청난 중압감과 무거운 부담감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에게 하루라는 그 시간을 주시고 또 사명을 또 허락을 하셨잖아요.
0: 네.
1: 그래서 오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당연히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고 이런 진정한 찬양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회복되고 또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또 치유가 있고 그렇지만
1: 네.
0: 이거는 좀 부수적인 효과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 그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그 찬양 중에
1: 네.
0: 임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복과 치유 또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닐까. 이게 선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네.
0: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찬양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앞서서 이제 나눴던 그런 그 이야기하고 좀 맥이 닿아 있는 찬양이라면서요?
1: 아, 네, 맞아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찬양이 바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찬양인데요.
0: 네.

0: 예수전도단의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요. 이 찬양 가사 중에 정말 뜬금없이 눈물을 펑펑 쏟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감동이 되셨어요?
0: 네, 그 별말은 아니었는데, 별말일 수도 있지만 되게 반복적인 그 문구가 있었어요.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을 하는데 네. 그날따라 정말 이상하게 제가 그 고백을 할 때 보통 그때만 해도 제가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또 그런 전공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찬양이 주는 메시지보다 음악적인 부분에 더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거룩이라는 그 단어에 꽂히게 되더라고요. 그 아마 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가 제 입으로 내뱉을 때 제 자신이 굉장히 조그맣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까만 사람이고 제가 되게 까맣게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정말 하얗고 정말 밝게 느껴져서 그런 분이 그렇게 하얗시고 그렇게 정말 빛 같으신 그런 분이 나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또 이제는 왕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그것만큼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1: 네.
0: 네.
1: 우리가 영안이 열어져야 된다 이렇게 네. 말을 하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때가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사모님의 그 영안이 열렸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0: 네,
1: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치유가 있는 찬양 오늘 첫 찬양 우리 박혜란 사모님께서 소개해 주신 찬양인데요. 예수전도단의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찬양 들으실 때 우리 성령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아, 저도 예배 음악 참 좋아하거든요. 네.
1: 네.
0: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네. 하나님의 성품에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가사, 그런 찬양을 참 좋아해요. 네.
1: 네.
0: 너무 이렇게 자기 고백적인 찬양보다는
1: 네.
0: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예, 그거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그런 가사의 찬양이 참 좋은데, 아, 이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인 것 같네요. 네.
1: 그래서 저도 이런 찬양 들을 때, 아, 우리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할 때, 결국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동시에 드러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럴 때, 오히려 내 영혼이 회복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0: 네.
1: 그렇게 할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0: 네.
1: 아, 찬양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찬양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근데 또 현실은 그렇지만은 더 않은 것 같고요. 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또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또 인생길이지 않나 싶은데, 이런 말을 할때 생각나는 그 시가 있어요. 도종환의 그 흔들리면서 피는
1: 아,
0: 꽃.
1: 맞아요.
0: 성원 그시 아시죠?
1: 네.
0: 네.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저도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창세기 부분에서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잖아요.
0: 네.
1: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 내가 그 사람보다 무엇을 더 가지고 있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0: 네.
1: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1: 네,
0: 그죠?
1: 맞아요.
0: 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한다. 너무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어떠세요?
1: 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지만
0: 네.
1: 제가 최근에 읽은 글귀 중에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반사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읽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읽는데 와, 머리가 굉장히 띵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면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큰걸 해야 되고 또 대단한 걸 해야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또 그분을 마치 거울처럼 반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0: 네.
1: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0: 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0: 네.
1: 그 존재로서 거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요.
0: 네.
1: 사모님께서 지금 해주신 말씀이 두 번째 찬양과 연결이 된다면서요?
0: 네, 맞아요. 이 찬양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1: 네.
0: 홍의상님의 주님의 세계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세상의 기준과 내가 걷는 길이 다를 때에도, 내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에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른다라는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때론 미련하게 보이고 또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찬양입니다. 홍이삭의 주님의 세계. 함께 하시죠.

0: 홍이삭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님의 세계 함께 하셨습니다. 홍이삭이란 가수를 많이들 좋아하실 텐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 홍이삭 씨가 우승하면서 아시게 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홍이삭 씨가 좀 보금성가나 CCM을 좀 더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네. 듭니다.
1: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좀 세상의 그런 대중가요 속에서도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이 생겨서 오히려 이런 찬양들을 아, 홍이삭의 주님의 세계 이렇게 하면 또 한 번씩 더 들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저는 오히려 좀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래요. 자, 치유가 있는 찬양 벌써 마지막 찬양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찬양의 이유 또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 좀 나눴는데 마지막 찬양은 찬양 그 자체에 대한 찬양으로 준비하셨다고 네. 말씀을 들었어요.
1: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막 너무 신나는 찬양이나 너무 이렇게 비트가 많고 좀 화려한 음악을 조금 별로 이렇게 선호하진 않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가사를 들어보면서 와 이게 만약에 찬양이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다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메시지 자체가 가사 자체가 너무 하나님의 찬양라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0: 그래요?
1: 처음부터 끝까지 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가사입니다.
0: 그래요? 네. 어떤 가사죠?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1: 좀 한번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깊은 계곡에서도 높은 산에서도 확신이 들 때도 의심 들 때도 원수가 날 둘러싸 진쳤을 때도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주님 느낄 때도 그렇지 않아도 변함없이 주 찬양, 주 다스리네. 소리 이상의 소리, 승리의 무기. 여리고 무너뜨린 승리의 찬양이라는 가사가 좀 주된 가사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계속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Praise the Lord라는 계속 외쳐요. 거기 이제
0: 여호와를 찬양하라.
1: 네, 네. 거기서 싱어 하시는 그 리더분께서 계속 Praise the Lord 하면서 계속 찬양하는데 와, 너무 정말 다윗의 그런 찬양이지 않을까 이런 찬양 너무 좋아했습니다.
0: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모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Praise the Lord. 프레이즈 더 로드 이렇게 계속 반복만 해도
1: 맞아요.
0: 우리에게는 정말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의식은 그걸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의 영혼은 알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영혼의 고향이 어디인지
1: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으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프레이즈 더 로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할 때 뭐라 그럴까요? 영혼의 어떤 떨림, 감동이 있고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넘어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찬양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아가파오의 프레이즈 이 찬양 들으시면서 사모님 아쉽지만 이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우리 사모님 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홍 기장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예, 찬송가 29장 함께 하셨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0: 아이고 극종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0: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마라.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오?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마라.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2: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2: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 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1분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도진 ENG가 함께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의회 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강남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양고략교회 양동복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 그건 바로 구원에 대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죽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에 가기. 누가복음 봐보세요. 부자 나오는데 세상 살 때 떵떵거립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래요.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고의직이라는 거죠. 고의직.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한다. 부자라는 겁니다. 근데 죽어서 지옥에 갔잖아요. 죽어서.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든지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로 서늘하게 하라. 한 방울의 물방울. 그걸 원하죠. 고통이 극심한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지옥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그러죠. 연못할 때 그 못을 씁니다. 연못에는 무디 가득하지만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인 것입니다. 근데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지옥이 갑니다. 물론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해서 직장생활 문제 안 됩니다. 인간관계 문제 안 돼요. 또 몰래도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과 잘 지낼 수 있고 모른다고 해서 누가 야단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 사는 동안엔 몰라도 아무 불편하지 않지만 모르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모르고 죽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의 수단은 믿음인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요. 여기도 보세요.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래요. 믿는 자가. 위대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그래요. 심판에 이른다는 겁니다. 심판에. 로마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하죠. 믿음으로 된다. 더 착하게 살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도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해요. 얻고. 믿는 자가 얻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은요, 믿음의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의 길.

우리 찬송 544장 잘 아시죠? 울어도 못하네. 도대체 뭘 울어도 못하는 거예요? 힘써도 못하네. 도대체 뭘 힘써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이렇게 하죠. 믿으면 되겠네. 구원의 길은 믿음의 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를 못 가요? 돈으로도? 서울은 돈으로 가죠.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율동 뭐 생각이 날뚱말뚱한데 그렇게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뭘로 간다고 노래하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르셨죠?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의 길입니다. 비행기 타는데 필요한 건 비행기 표죠. 뭐 다이아몬드 귀하고 비싸다고 해서 다이아몬드를 한 가방 쌀고 간다서 태워준 거 아닙니다. 뭐 대기업 회장님이라도 그 신분으로 비행기 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대기업 회장이라도 하더라도 비행기 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비행기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법 없이 살 수 있어도 표 없으면 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그래요. 구원이 바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절대 권력을 가졌어도 세상에 부자여도 수많은 선행을 해도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믿음 없으면 절대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절대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근데 두 번째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믿음인가? 이게 이제 중요해요. 어떤 믿음인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믿기는 믿는데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믿음의 내용이 정확해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이면 내가 진실로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 보세요. 여러분 영상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만희가 등장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만왕의 왕이신 총회장 이만희 총회장 등장하십니다. 사람들 다 인원 입고 무릎 꿇고 등장하니까 막 여러와 같이 막 김정은이 등장할 때보다 더 세게 막 와, 세상에. 북한도 그렇게 안 하던 북한보다 더해 신천지 요것들. 어떤 사람들 봐보세요. 가정도 등지고 직장도 포기하고 이만이 따르잖아요. 뭐 피드십초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와 부모가 그 앞에서 그렇게 예언했다. 세상에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아 근데 그것도 외면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그렇게 자기 자식 부모가 자기 자식을 얼마나 급진합니까? 근데 그것도 끊고 세상에 믿음이 대단하죠. 난 대단하다고 생각되더라고. 얼마나 그래요. 부모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세상에 등지면서까지 이만희를 추종하니 얼마나 그 믿음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믿음 그들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만 봐보세요. 무속신앙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이제 잘 초월하셨으니까 무속에 대해서 많이 탈피했잖아요.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아차산 바위산이 있었어요. 큰 바위. 지금도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때 학교 다닐 때 가다 보면 가끔 바위 굉장히 완전 바위산이거든요. 거기에 초가 켜졌어. 와 그리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기숙사생 그때 80년대 배고팠습니다. 사과 배 가지고 지금은 쳐다도 안 볼 듯. 그때 명절 때나 먹잖아요. 바위가 무슨 힘이 있다고. 수많은 믿음의 대상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도 역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심지어는 생명을 바쳐 믿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기는 해야 되는데 믿음이 바라야 돼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어떤 게 바른 믿음인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 그 일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내 모든 죄가 대속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구원자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합니다. 핵심은 모든 죄예요. 과거에 지었던 죄는 안 된다. 아니에요. 모든 죄. 이제는 되고 저 죄는 안 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죄를 대속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너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따지지 않고 왕이냐 종이냐도 따지지 않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따지지 않습니다. 믿으면 영생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른 건. 구원을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 아니에요. 믿음의 어떤 위대한 일을 더해야 된다? 지식을 더해야 된다? 아니에요. 위대한 업적을 더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믿는 자에게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봐보세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 지음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 믿음의 다른 차.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 하나로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구원을 은혜라고 합니다. 왜냐? 내가 대가를 주고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은 값싸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희생했어요. 그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으면 돼요.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하고 아무 대가 없이 받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으면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믿으면 여러분들은 영생입니다. 핵심 한 가지 뭐냐면 여기서 구원을 언제 받느냐는 겁니다. 언제 받는가? 죽을 때 받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을 때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했다. 믿으면 그 즉시로 영생이 주어집니다.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즉시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무가 자라듯이 점진적으로 이루는 거죠. 성도답게 기도하고 인내하고 투쟁하고 성령께서 도우셔야 점점점 믿음 안에서 자라서 성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넘어지고 연약해서 실수합니다. 목사지만 실수하고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또 일어서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 그렇지만 신분은 즉시 변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되는 거. 믿는 순간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장래일이고 죽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그 성경의 시제들을 봐보세요. 과거형과 현재형으로 되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얻었고. 앞으로 줄 것이다. 주어질 거다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현재도 그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옮겨진 상태로. 이미 옮겨졌어요. 믿을 때. 그리고 생명인 상태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헬라어 원문편 그대로 하면.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있고 있을 것이다. 죽으면 주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성경에는 진실로 하면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진실로 하는 말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겹쳐서 삼. 최상급으로 강조한 거예요. 최상급. 근데 최상급으로 강조한 게 뭐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대속받았다고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의심합니다. 믿는데,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자기 구원 상태를 의심해요. 어쩔 때는 받은 것도 같고 어쩔 때는 아닌 것도 같고. 구원이 흔들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십진법처럼 생각해요. 십진법. 우리 수학할 때 다 십진법으로 하고 계산할 때 십진법으로 하잖아요. 그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큰 믿음, 강한 믿음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내 믿음의 강도가 3, 4쯤 되면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한 뭐 8, 90 이 정도 강하게 크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십진법이 아니라 이진법과 비슷해요. 이진법은 딱 두 가지 숫자죠. 영과 뭐죠? 영과 일. 딱 두 가지예요. 이진법은 이 0과 1로 다 처리를 합니다. 현대 문명에 빼놓을 수 없는 컴퓨터, 모든 정보를 다 0과 1로 처리합니다. 대단하죠? 컴퓨터 어마어마한 일을 처리하는데 딱 두 수로 다 처리해요. 0과 1. 대단 안 해요? 저는 대단. 여러분들이 매일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도 이진법 체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 여러분 통화하면 말소리 전달되죠. 0과 1로 전달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0과 1로 전달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상 딱 리플레이 되죠. 찍고 그 찍는 것도 리플레이 되는 것도 0과 1로 다 처리합니다. 안 놀라우세요? 어떻게 두 숫자로 이렇게 다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표현할 때는 뭐 십진법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내부적인 작동은 이진법으로 작동을 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그것 과 비슷해요. 믿느냐 안 믿느냐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이 크냐 작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안 믿느냐 믿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얼마나 믿느냐도 핵심이 아닙니다. 1년을 믿느냐 20년을 믿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30년을 믿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1년을 믿어도 1분을 믿어도 믿으면 믿으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달던 강도 보세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강도잖아요, 강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을 정도의 강도면 피해자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이런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겠냐고. 나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아마 피해자들이 미칠 것 같아요. 나는 그 피해 때문에 매일 눈물인데. 고통인데. 그리고 강도니까 뭐 이제 죽잖아요. 곧 죽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네. 예수님은 그 강도가 딱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절대 못 그럽니다. 뭔가 좀 보여줘야지 더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그 말을 강도가 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그러죠. 그 십자가에서. 그 딱 그 믿음 하나 보고. 핵심은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믿더라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전등 켜지는 거 봐보세요. 핵심은 얼마나 세게 스위치를 누르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눌렀느냐도 핵심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눌렸느냐도 핵심이에요. 제가 눌려도 어린아이가 눌려도 간신히 눌러도 떨리는 손으로 눌러도 용감하게 눌러도 가슴 벅차게 눌러도 어쩌다 눌러도 이런 게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에요? 눌러서 전류가 통하면 되는 거예요. 간신히 눌렀어요. 힘없이. 그렇다고 불이 절반만 들어옵니까? 아니죠. 전류가 통하면 100% 환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 어떤 위대한 일을 해도 아무리

0: 착하게 사도 구원에는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은 행위로 받지 못한다 그래요. 행위로. 왜 그런지는 다음 주 시간에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는요,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상태, 옮겨진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없겠지만 가시다가 뭐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부디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체포머니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부디 목사님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서 읽겠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게 체포머니 말씀을 읽게 한 거예요. 읽자 목사님이 체포머니 물어서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 믿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랬더니 체포머니 말한 거예요. 그래도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똑같은 본문을 한 번 더 읽게 했어요. 똑같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체포머니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무디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왜 믿지 못하냐고. 당신의 구원이 당신의 행위의 상태나 감정 상태에 좌우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이미 선언하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제품은. 아, 그렇구나. 내 믿음의 확신은 감정이나 어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그 후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의 책 The Personal Touch에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다른 뭔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살고 더 위대하고 더 공적을 쌓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했듯이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믿는 사람도 그래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더 선해야죠. 믿는 자답게 돼야 돼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것이면 완전합니다. 더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내 죄가 대속됐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입니다. 이미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믿으면 되겠네. 주님을 믿으면 된다는 이 믿음. 물론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고 매일 몸부림치고 더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되는 건 맞지만 구원에 이른 믿음은 주님이 하신 그 일로 족하다는 것,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의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양고려교회 양동복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1-791-1150번 지역번호 061-791-1150 광양고략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동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 거할 때만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한계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풍요를 다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해서 모든 인생길이 세상이 요구하는 형통의 길로만 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형통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병태 목사님은 오늘도 나는 은혜로 살며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결정적인 약점은 내가 교만이라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주님의 전략일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약점이야말로 주님이 베푸시는 고상한 은혜가 아닌가? 사람은 강할 때보다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약할 때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 인생의 시련과 고통, 약함은 무릎 꿇는 기도의 영성을 낳는다. 약한 것 없이 교만하게 목을 뻣뻣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가진 약함 덕분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약함은 우리를 기도의 보좌로 이끌어간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브래드포드는 형장으로 끌려가는 다른 죄수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가 죽음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명보다 편안함을 더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 삶의 수고가 열매의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일,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이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실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윗은 견고한 성에서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합니다. 절망 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도와주신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죠. 절망과 고통의 순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려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설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에스겔 제44장
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2: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1: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 일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들은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0: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한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 돼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정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1: 제45장
0: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 사방수인 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문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2: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0: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리에서 10분의 1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0: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 층대의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0: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1회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2: 제46장
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힘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일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이 되어

0: 기업을 이어받음이어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지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1: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삼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0: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흔 척이요 너비는 서른 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1: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2: 제47장
0: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선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1: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0: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1: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오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론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0: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라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오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1: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0: 제48장
1: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2: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1: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도

0: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샘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1: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0: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브를 함께 하셨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영국의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 목사님이 작시한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Abide with me의 찬양 가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죽음이나 천국에서나 나와 함께 하옵소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오드리 아사드가 부른 Abide With Me,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들려드렸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죠. 저에게는 이 찬송이 바로 그 곡인데요.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편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이까. 사랑해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해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이 땅에서의 시간을 충성되이 달려간 후에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 빛나는 십자가 보여주소서 고백했던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그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Evening.

Praise 오늘도 은혜로운 찬송들과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The Old Rugged Cross, 갈보리 산 위에 마크 로리의 영어 찬송가 그리고 오벳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어듣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벳의 찬양이었고요. 마크 로우리가 부른 The Old Rugged Cross, 갈보리 산 위에 두 곡의 찬송과 함께 했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그리고

샘리의 찬양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Near My God to Thee 들려드렸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이제 오늘 준비한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Chris Rice의 찬송가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남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태도는 바로 이 강하신 여호와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으로 요리할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 요리가 되죠. 좋은 기름이 주유될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시간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능력 있게 주님의 길로 갈 수 있음 기억하면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쉼과 평안이 있는 곳 오늘도 함께 하시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우리 인생의 엔진을 가동시키는 건 성령님의 능력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해서 곳곳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얻고 계실 줄 믿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메시지들 있습니다. 0703번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는 삶 지선 전사님 저 이 방송 애청자예요 하시면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찬송가 368장 또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5073번님께서는 지선 전사님 매일 이 시간 이 방송 들으면서 저만의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겐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찬양 듣고 싶어요.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방송으로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안 보이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나눌 수 있어서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 우리 든든히 붙잡고 우리 두 분이 신청해 주신 찬양 이어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368장 0703번님의 신청 찬양부터 함께 나눌게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으며 간구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가 도우시리 손영진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안성진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국악기가 어우러진 청아한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9330 문자메시지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기름 부으심으로 인생에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주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이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나눈 모든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고요. 오늘도 곳곳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또 문자로 보내주세요.

주시고 또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신 모든 분들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의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상파 화가 하면은 모네, 르누아르가 생각이 나죠. 프랑스 화가 르누아르는 빛의 화가 모네와 비견될 정도로 인상파의 중요한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손가락에 류마티즘이 걸려 극심한 통증을 앓고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0세가 넘었고 모두가 급찬하는 걸작도 수십 점이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양을 해도 충분했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쉬라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르누아르는 고통은 순간이지만 내가 그린 그림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선교를 하다 죽은 짐 엘리엇도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때로는 인내해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삶을 투자해야 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원한 것을 얻고자 달려오신 분들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6편 함께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2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길 앞에 서 있고 그렇게 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가고 싶을 때가 많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라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손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샘 옥의 Here I Go 였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다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막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하루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언제나 완벽할 순 없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오늘도 작은 선택 하나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 속에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십자가 좁은 길, 오벳의 아버지 집에, 조준모의 His Love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신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어진 노래들도 바로 하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이외에 김도연 진행하는 저의 이후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김도연의 나비공장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큰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곤 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길을 걸을 때, 그리고 뭐 누군가 대화할 때, 심지어는 사소한 선택할 때까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위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 위클레시아의 어두운 밤다 물리쳐내고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영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영 심푼슨 경은 에딘버러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1940년 29살의 나이로 모교인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1947년 11월 해독이 적고 고통 없이 분만할 수 있는 마취제 크로롬프롬을 발명했습니다. 몇 년 후 심슨이 모교인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됐을 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박사님의 생애에 있어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로로프롬을 발견했다는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날 구원하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열망하고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 애타게 부르짖고 갈구해야 할 가장 큰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생애에 있어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발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명예도, 돈도, 성공도, 행복도 아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예수 이름 높이세의 진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제임스 영 심슨 경은 참 천재였어요. 에딘버러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29살의 나이로 그 졸업했던 학교의 교수가 됐으니까요. 발견했던 것도 엄청난 마취제죠. 이분의 마취로 인해서 산모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수월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취제를 발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날 구원한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고 싶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기도 제목도 올려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태초에 길이 있었고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나의 치료자 달빛마을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치료자시며 구원자시며 구주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며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과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이 갑절의 영감이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삶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의 길이 있었고

있고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사명의 길, 오늘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 보이는 나의 삶이 더 나아지게 되면 또는 나의 기도의 동기가 더 순수해지면 기도하겠다고 우리는 기도를 미룰 때가 있죠.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러한 순수함을 추구하는 동기가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마비시키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뒤로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속에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니까요.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찬미워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희삭의 하나님의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Simply For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셀라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캘리 윌라드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강찬의 주는 다 아시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제니스 게인지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포힘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삶 가운데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걱정, 근심을 버리는 것, 그리고 불안함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평안할 수 있는 것, 바라던 것을 갖게 되거나 이루게 됐을 때 참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참된 기쁨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세상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 기쁨이 오늘 나를 살리고 또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면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함께하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전해드렸는데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함이나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시험과 또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실 이유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항상 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참된 기쁨을 누려보자고요. 저도 그렇고 특별히 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도 오늘 새롭게 날이 밝아서 보내야 될이 하루가 살아내기도 버겁고 하루를 지내기도 힘이 겹겠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시면서 8827 성도님 대전에서 문자를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 성북구입니다 하시면서 우리 4128 성도님도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감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웃을 날보다는 찌푸릴 날이 더 많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와 또 동행하심 가운데 참된 기쁨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으로 은혜의 사연들 함께 나눠주시고 또 한 줄 기도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요,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 남한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화요일의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 바로 북한 선교, 복음 통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와 물질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역을 섬기게 하신 결과가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4천 명이 넘는 탈북민이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한 탈북민 성도의 간증을 만나보실 겁니다. 사선을 넘어 이 한국에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 있는 한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유 형제님의 이야기 만나보시겠습니다.
1: 저는 전단지가 제일 큰 정보력이었고요. 네, 그곳에서 제가 그 싹이 트여 났던 것 같아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싹이 트여 났던, 네,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과반수의 그 군인들 이제 대북 방송이랑 듣잖아요. 들으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과거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다시 그 친구들이 저녁을 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고 애를 낳고 밥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야 너 나가서 저기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해라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그 생각적으로 우리가 그 통일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일부 어떤 소심한 그런 사람들 또는 주사파 이런 자들은 그런 걸 상당히 무서워해요.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게 북한 사람들이 그 눈 다 이제 노동당으로부터 눈 귀 다 가려 있는데 그거를 그냥 못 본 척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이건 나쁜 거죠. 그거를. 네. 근데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질 않아요. 뭔가 북한에서 얼마 전에 김정은이 반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뭔가 상당히 그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통일을 정말 목숨처럼 생각하시고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최근 연간에는 조금 줄어든다고 하는 게 저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 계속 후대들이 또 다음 세대가 생겨날 거잖아요. 다음 세대는 통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지금 제가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적어도 저희 학교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성을 좀 느끼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학기 미국에 가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상당히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분을 하나 또 미국의 역사에서 제가 봤어요.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그분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걸 보면서도 그것을 방관하는 그런 현자들은 그걸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제가 북한을 알고 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제가 모른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제가 숨어 살아야 될 그럴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제가 어찌 보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대놓고 어떤 작자들을 욕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저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제가 선택한 길이 지금 현재까지 온 길이 전 잘못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북한에서 제가 총을 들고 군복무를 할때왜 내가 총을 들고 김정은을 지켜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정의가 뭘까?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북한에서는 정의가 뭐다 이런 걸 딱히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노동당이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뭔가 보니까 그 미국의 코큰 아저씨가 정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생각하는 정의, 또 제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그겁니다. 제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저로 인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좀더 나은 삶을 살고 그리고 미래 세대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그게 정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라든가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제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당은 북한의 인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할 거라고 인민들에게 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고 배신을 했습니다. 또 이제 뭐이 교회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저 신앙이 덥지 않거든요. 아직도 신앙이 저 아직 애기입니다. 애기. 그런 예수님을 닮고 싶고 이랬거든요.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천국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고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 천국과 그리 멀지 않은 삶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가기 앞서서 현생에서 그냥 천국 가겠다고 그냥 뭔가 그렇게만 하고 현생은 정말 개떡같이 살면 이거는 아니죠. 현생에서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하고 더 친하게 잘 지내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다른 신자들이, 신앙이 없는 다른 신자들이 봤을 때 저런 신앙이라면 한번 믿어볼 만하다. 이런 삶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먼저 경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계속 하죠. 오늘 마치면서 제가 짤막하게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그냥 투박하게 드려도 나무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한국의 상황이 안정돼야 또 우리가 보다 나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북한에 대한 복음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만 정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진리를 알고 그리고 더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교수가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무상으로 지원된 수천억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7월의 경상수지가 420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 기업 4곳이 반도체 소재와 장비, 해상풍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 총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5세 이하 영유아 인구를 넘어선 가운데 한국은 2060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교육청이 각도 외국어 학원에 영어 학급을 줄이고 러시아어 학급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배터리 공식 통관이 가능해지면서 주문이 크게 늘고 있지만 까다로운 통관 절차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네팔 대홍수 당시 가옥 1200여 채가 쓸려간 지역에서 한 주택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 가족들이 무사히 구조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일보는 음식과 생필품 중심이던 퀵커머스가 K-POP 음반과 주얼리, 스마트폰 등으로 판매 품목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르면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대담에서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는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미국에는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당장 대화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니라며 북미 양측이 올 가을 접촉점을 만든 뒤 후속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부터 미국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2월 4일을 가장 이른 회담 가능 시점으로 꼽았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도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접촉할 유인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상황도 상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차석좌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해석한 반면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미 대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군사 대비 태세와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무상으로 지원된 수천억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넘어간 자금은 유럽이 부담해서야 할 비용이라며 늦었지만 미국이 반환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기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강하게 부인하면서 현재 전례 없는 수준으로 탄약을 생산해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을 위한 탄약 비축을 우선하고 있지만 동맹국에 대한 무기 판매도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7월 경상수지가 420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6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월간 흑자이자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경상수지는 2023년 5월 이후 3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흑자는 2,330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4배에 달했는데요. 특히 7월 수출은 1년 전보다 65.3% 증가한 1,004억 5천만 달러로 두 달 연속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76.3%, 컴퓨터 주변 기기인 SSD는 344.5% 급증했고 중국과 동남아, 미국, 유럽 등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일제히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에는 중국과 독일, 일본, 대만의 경상수지 흑자가 우리보다 컸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이 중국을 제외한 세 나라를 추월해 세계 2위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수출을 이끌고 있다며 반도체 경기의 흐름이 올해 경상수지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기업 4곳이 반도체 소재와 장비, 해상풍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 총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용 가스기업 에어프로덕츠는 경기도 평택에 반도체용 초고순도 가스와 희귀가스 공급시설을 증설할 예정이며 반도체 이온 주입 장비업체 엑셀리스도 한국 제조시설을 확대합니다. 엑셀리스는 지난 2021년부터 미국을 제외한 유일한 제조 거점으로 한국에서 이온 주입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첨단 소재 기업 코닝은 차세대 모바일 기기와 반도체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 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퍼시픽코 에너지는 전남과 광주 지역에서 추진 중인 3.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20억 달러 투자 신고액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의 5.5%에 해당하는데요. 지난해 미국의 한국 투자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86.6% 증가한 데 이어 미국 기업들의 첨단 산업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전 세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5세 이하 영 유아 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약 8억 5,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를 차지했으며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노인 인구 비중이 5세 이하 영 유아 비중을 처음 추월했습니다. 세계 노인 인구 비중은 2060년에는 19.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특히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 지난해 20.3%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60년에는 41%까지 올라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의 중위 연령도 지난해 46세에서 2060년 59세

5.2세로 높아지고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로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29.5명에서 81.6명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060년에는 생산 연령 인구 약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교육성이 각도 외국어 학원에 영어 학습을 줄이고 러시아어 학급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 외국어 학원은 현재 학년별로 영어 두 학급과 러시아어, 중국어 각각 한 개의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는 10월부터 1학년 영어 학급 일부를 러시아어 학급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러시아어 전공 학생의 비중도 늘릴 계획이지만 러시아어 전공 학생들도 영어를 제2외국어로 계속 배우게 한다는 전언입니다. 북한 당국은 다국어 인재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 북러 간 군사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통역과 번역 등 러시아어 전문 인력 수요가 커진 것이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중국과 국경을 맞댄 양강도에서는 무역이나 취업에 러시아어보다 중국어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해 일부 학부모들이 학급 재편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북한으로 배터리를 공식 통관할 수 있게 되면서 북한 측 주문이 크게 늘고 있지만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중 무역 사정에 밝은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무역회사들을 중심으로 12에서 30A급 중소형 배터리 주문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이용이 증가한 데다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태양광 패널로 생산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 사용하는 가정과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는 조명과 액정 TV, 소형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는 데도 활용돼 북한 주민들에게 주요 생필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다만 배터리는 화재 위험 때문에 중국에서도 특수 화물로 취급돼 일반 제품보다 통관 절차가 까다롭고 여러 주문을 모아 일정 규모의 물량을 만든 뒤 한꺼번에 통관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 통관의 길이 열렸지만 개별 수요에 맞춰 바로 공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수천 명의 인명피해를 낸 네팔 대홍수 당시 가옥 1200여 채가 쓸려 내려간 지역에서 한 주택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 누아코트 지역의 피아쿠렐 가족은 홍수 당시 거센 물살이 집을 덮치자 3층 발코니로 피신해 1시간 넘게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물이 빠진 뒤 가족들은 구조대가 설치한 임시 사다리를 타고 모두 무사히 탈출했는데요. 이후 확인된 주택은 1층과 2층 대부분이 파손되고 기둥만 남았지만 건물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고 3층 발코니와 지붕 위 시설물 일부도 온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집이 급류를 견딘 이유로는 주변 능선이 물살을 일부 막아줬을 가능성과 함께 건물의 구조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집주인은 1995년 단층으로 지은 뒤 증축한 집이라며 건물 기둥을 안반 깊숙이 뚫어 고정한 것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수 이후 지도 서비스에는 이곳이 홍수에도 끄떡없는 집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됐고 사진을 찍으려는 방문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음식과 생필품을 빠르게 배송하던 퀵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K-POP 음반과 주얼리, 스마트폰 등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B마트는 지난달 말부터 걸그룹 르세라핌의 새 앨범 예약 판매를 시작해 오는 11일 음원 공개 시간에 맞춰 순차 배송할 예정입니다. B마트의 음반 판매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배달앱의 판매 영역은 이미 주얼리와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화장품과 의류 등으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들도 전국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활용해 상품군을 확대하면서 GS25는 약 만 종, CU는 6천에서 8천여 종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U의 지난해 퀵커머스 매출은 전년보다 65.4% 증가했고 GS25도 올해 1분기 매출이 79.5% 늘었습니다. 음식 배달을 넘어 다양한 상품을 얼마나 빠르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느냐가

유통업계의 새로운 경쟁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남한은 전국 대부분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은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로 시작돼 낮에는 25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경남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북한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6도에서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19도에서 2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새벽부터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는 황해도에서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9도에서 20도, 낮에는 영상 13도에서 29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남한의 강원도 영서 지역은 대체로 종일 날씨가 맑겠습니다. 대관령과 영동 지역은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강릉이 17도, 원주 15도, 영월 12도로 낮 최고기온은 원주 28도, 영월과 강릉이 27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어도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이어도 26도, 제주와 서귀포가 23도로 출발해 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상도 지역은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울진에서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한때 비가 내릴 예정이오니 아침 출근길에 우산을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6도, 구미 15도, 낮 최고기온

기온은 28도에서 9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서울과 경기도 또 충청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20도 안팎에서 출발해 낮 최고기온은 영상 27도에서 29도 분포로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전라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28도 안팎 그리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이 맑고 오후부터는 평강, 진남포, 희천, 사리원, 신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성과 강계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 오후에 그치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19도, 개성 17도, 강계가 15도로 시작돼 낮에는 개성이 29도, 평양 27도, 강계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은 평강과 청진, 운기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과 북청, 원산과 고성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릴 텐데요. 함경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20도, 함흥 17도, 무산이 9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이 25도, 무산이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서 반면 서해 북부는 맑은 하늘이 유지될 텐데요. 동해 북부 지역의 파도는 오전에 최고 2.5m를 일다가 오후부터는 3.5m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은 오전에 최대 1.5m로 일다가 오후에는 최대 2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8일 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 땅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탈북길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겸손케 하고 믿음을 굳게 하며 우리를 더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이 새벽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함께 깨어 기도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의 남과 북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며 출발해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온갖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에 대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도의 응답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사역자 이정림 사모님이었습니다. 이 새벽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시험 가운데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조금 전 올려드린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이번엔 영어 찬송으로 함께 하고요. 이어서 시험 받을 때 찬양까지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베이브 루스, 홈런 때린 사람이요. 홈런 714개 때리는데 1340, 30회나 스트라이크 당했어. 스트라이크 당한 게 홈런 때린 것보다 두 곱이나 많아요. 그게 인생이요. 맨날 홈런 때리는 게 아니요. 스트라이크 아웃, 또 스트라이크 아웃. 그게 인생이에요. 그냥 지금 어렵다고 투정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죠.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7개 실수가 있다고 누가 말했어요? 첫째,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없는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사소한 일을 두고 끝까지 고집하지 마라. 세 번째, 남에게 나와 똑같이 행동하도록 강요하지 마라. 네 번째, 끝까지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실수나 실패할까 염려하지 마라. 여섯 번째, 실수를 알면서 반복하지 마라. 일곱 번째, 생각 없이 뱉어버리는 말 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에게 권고하심이니라. 고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알 수가 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낙망할 이유가 없으며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곳의 정착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남한정착 3개월 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또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이곳 남한 땅에 정착한 지 이제 3, 4개월 차 어느덧 반년을 바라보는 그 중턱에 계신데 한국 땅에 올 때 많은 분들이 소망을 갖고 오세요. 그 소원 목록이라고 할까요? 가게 되면은 아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 물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그 무의식 중에 아 이런 거는 내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건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일어나가야겠다. 라는 목록들이 한두 가지씩은 꼭 있으시던데 우리 선생님은 오셨을 때 갖고 있던 소망 목록들이 있으세요? 소원들.
0: 저는 이 한국 땅에 잘 먹자거나 잘 입자거나 무엇을 나의 그 어떤 명예나 그런 걸 바라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한국 땅도 어렵겠지만 네. 이 한국 땅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자체가 그 어렵겠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저같이 어렵고 힘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만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1: 아,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전에 주셨던 중국에 대한 그 마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이요.
0: 예.
1: 지금 그럼 그 이루고 싶던 소망에 어떻게 3개월이 지났잖아요.
0: 예.
1: 사회로 나오신 지
0: 예.
1: 그 소망을 이뤄가고 계신가요?
0: 이뤄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1: 네.
0: 예, 그리고 한쪽으로 열심히, 여기, 제가 이 한국 땅에서 하지 못했던 그 일은 컴퓨터나 같은 모든 업무 같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
1: 네.
0: 이제 앞으로는 학원을 다니면서 신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0: 예.
1: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 우리 선생님에게 보내주신 이웃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여정을 응원하면서요. 그리고 사실 마이크 앞에 서신 지금도 복음을 담은 일상을 나눠주시는 시간이잖아요.
0: 예.
1: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꼭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소망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청사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시겠어요?
0: 예, 맞습니다. 예.
1: 그 그림 가운데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도 함께 하겠죠?
0: 예.
1: 지금 이곳에 온 지 3개월 차, 1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아들은 아직 약간 어리둥절할 나이잖아요.
0: 예.
1: 잘 적응하고 있나요?
0: 아, 너무 감사한 게 너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칭찬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 그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어린이집이 건물이나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 네.
0: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어서 기도라도 하나를 더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정말 아들이 선생님들 칭찬하고 한국에 온 이제 삼국에서 온 아이들 같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도 빨리 배우게 하셔가지고
1: 저 처음엔 중국어를 대부분 사용했을
0: 예, 그렇죠.
1: 것 같아요.
0: 그런데 저희 아들은 하나도 그 안 하고 그냥 한국어를 하거든요.
1: 그럼 이게 국어라는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는 저희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그 많은 사람들 보기에도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0: 제가 정말 예레미야 2장 19절에도 있지만 두 손을 들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선을 뻗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걸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0: 예.
1: 이곳에 자녀 때문에 오신 분들도 참 많으시고요. 뭐 학업이나 미래를 위해서 오신 분도 많으신데, 뭐 그렇게 육아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가지신 그런 소명들도 참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지만, 아, 진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라는 도전이 돼요.
0: 아멘.
1: 저희가 이 시간을 너무나 아쉬운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선생님과 지금까지 나눴던 이 여정들을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고향에 계신 그리고 또 선생님처럼 중국에서 숨죽여서 예배를 하고 있을 우리 고향 분들, 북한 주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얘기를 전할 수 있을까요?
0: 저는 우리가 한국에 살던 중국에 살던 북한에 살던 상관은 없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과 벽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은 그 어디에 살아도 지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에 있든 그 어떤 상황에 있든 그거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할때 정말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로서의 그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나는 삶을 살아갈 우리 선생님과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응원하고 또 중보하면서요. 아쉬운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남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든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옥 자매님의 고향인 양강도 갑산에서 그리고 북한 곳곳에서 이렇게 주님의 이야기를 그 은혜를 보혈과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출발해 볼까요?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의 첫 찬송은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인천시립 합창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피난처 있으니 국립합창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해산에서 20년 가까이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소라 자매님과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볼게요.

0: 저 새벽 4시 반까지는 잘 들려요.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1: 밤 한 11시부터는 중국에서도 이제 주파수가 되게 잘 잡히거든요. 안 잡히면 또 조금 이렇게 자리도 옮겨가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이제 탄양도 또렷하고.
2: 탈북하신 분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진짜 완전히 뭐 성경 말씀이 돼서 막 이야기하고 막 충격받았죠. 그 모르는 북한 주민들한테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복음이 전달 안 돼가지고 아직도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등대다 이렇게 생각되고 비치고 광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3: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구원이었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던 거죠.
4: 네.
3: 유일하게 흘러들어오는 외부의 소리, 소식이었기 때문에.
4: 고난의 행군 시기 태어난 북한의 한 어린 아이에게 그리고 그 형제의 가족들에게 희망이었던 극동방송. 그 주일용 형제가 기억하는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북한에서 함께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형제의 목소리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 청진에서 극동방송을 2008년 우리 탈북 직전까지 들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 방송을 들으면서 자란 주일용 형제.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일용 형제와 함께하는데요. 그렇게 13살, 12살쯤까지 네. 방송을 들었으면
3: 네.
4: 소학교, 여기서는 네. 초등학교를 다니기까지 방송을 들은 거예요.
3: 네네.
4: 네. 근데 학생으로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3: 네.
4: 어떤 또 다른 친구들은 방송을 듣지 않은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3: 네네.
4: 나는 라디오를 듣는 사람으로서 어떤 뭐가 달랐을까라는 게 있을까요?
3: 그게 제가 워낙 어렸을 때다 보니까
4: 네.
3: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제가 중국에 왔을 때는 그 라디오를 들었던 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국에 대해서 들었고 한국 드라마를 봤고 또 서울 말을 들었고 했지만 그것은 제 속에 약간 잠재의식에 남아있었어요. 그런 예를 들면 뭐 선교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근데 학교에서는 정반대를 배우니까
4: 네.
3: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진짜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로 듣고 드라마로 보고 했던 내용들이 남아는 있었지만 그 두 개

0: 얘가 상충된다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저런 얘기가 있구나, 우리는 이렇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중국에 넘어와서부터 아 그때 들었던 게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준 거였고 북한에서 배워준 것과 이렇게 다르구나를 비교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북한에서 한 2, 3년 더 있었다면
1: 네.
0: 제 머리로 어떤 판단이 될 수 있는 나이까지 있었다면 그렇게 되면 들었던 내용들이 제 의식 형성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지 않았을까. 네.
1: 근데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0: 네네.
1: 거기서 미국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그럼 들으시고.
0: 네네.
1: 기독교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 일룡 씨에게는 네.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들이 연상됐었을까요?
0: 제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기에는 어쨌든 북한의 공교육이 큰 영향을 미쳤으니까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워낙에 유명한 이야기지만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한국, 아니 저 북한에 와서 사과를 훔쳐먹는 아이의 이마에 염산으로 도적이라고 새기는
1: 네.
0: 그런 장면들을 가르쳐주면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나쁘게 묘사를 해요. 그러고 또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접하는 순간 처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두렵고 부정적인 또 약간 제국주의의 앞잡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1: 네.
0: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저는 기독교 문화에는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게 이거를 계속 옆에서 들려주셨더라고요. 한국 와서 보니까 저의 아버지 친구분 중에 제가 잘 따르던 큰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저에게 에덴 동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는 그게 그냥 옛말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크리스마스 때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게 했어요. 근데 그건 그때 크리스마스 트리인 줄 몰랐죠. 그냥 저희가 저희를 일룡상 이렇게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1: 일룡상?
0: 네. 일본의 그 교육을 좀 네. 받으셨어가지고 일제시대 때 사셨던 분이라서 일본 참 뒤에 누구상 이렇게 붙여서
1: 네.
0: 일룡상 이렇게 부르셨는데 일룡상 뭐 산에 가서 나무 좀 잘라오라. 그러면 제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긴 가뭄비 나무 그거를 잘라오면 거기다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불솜을 뜯어서 이렇게 올려놓으셔 눈송이처럼 그러면서 막 뺄레헴 세크바이 이런 노래를 가르쳐주셨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러고 잘 놀았어요. 그걸 열까라고 부르면서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크리스마스 트리였고 뺄레헴은 베들레헴이었고 세크바이는 세크리파이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려주시고
1: 네.
0: 네네 그런 문화 속에는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어릴 때는 그런 걸 자랑하기를 좋아하잖아요.
0: 네네네.
1: 그럼 학교에 가서 아 우리 집에서 이런 나무들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고 이런 노래도 배웠어 하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아
1: 그것도 그러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셨을까요?
0: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그 러시아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어요. 열가라는 게 보니까 좀 그런 트리를 상징하는 뭔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사실 그때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트리에. 그냥 학교에서 먼지 묻히고 노는 게 재밌다 보니까. 네, 굳이 그걸 금지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네.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0: 네.
1: 2008년까지 북한에서 함경도 청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우리 주일용 형제와
0: 네.
1: 함께하고 있는데
0: 네.
1: 그 방송을 청취했을 때 아까 그런 기억나는 어떤 드라마의 모습들
0: 네네.
1: 외에 생각나는 그러니까 기억에 오래 남았던 단어들이나 표현
0: 네네.
1: 억양
0: 네네.
1: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0: 이게 또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표현이나 단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진 않아요.
1: 네.
0: 그런데 억양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PD님이 하시는 그 말. 사실은 이 억양이
1: 네.
0: 지금도 들으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들었을 때 드는 약간의 그 설렘과 따뜻함과 이 부드러움이 그때 제 마음을 이렇게 뭔가 딱 감싸고 있었어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0: 때 사실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도 이거였어요. 아침에 이렇게 눈을 딱 뜨면 아버지가 틀어놓은 뉴스 소리. 그때 그 아나운서님의 서울말. 지금 피디님의 이런 서울말. 이런 억양이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그런 억양, 이런 느낌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1: 근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음식을 먹을 때도 호불호가 있듯이 이런 소리에도 호불호가 저는 분명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북에서 오셨던 분은 저기 말투가 저게 뭐야 하면서 사촌 오빠가 듣던 그 라디오 방송을 살짝살짝 듣다가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어 하면서 방을 나갔던 적이 여러 번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0: 그렇군요.
1: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예쁘게 들어주시고
0: 저한테 환상이었죠.
1: 그랬던 기억들 가운데 이 방송 콘텐츠는 일용 씨한테 억양, 드라마, 그런 장면들 외에는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도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0: 이 방송 자체가요?
1: 네, 왜냐면 이게 이걸 들키면은 어쨌든 우리 일가족이 모두 사랑하는 아빠도 어머니도 그리고 형제들도 다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한순간에. 그런 두려움이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0: 맞습니다.
1: 그랬다면.
0: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방송 때문에 부모님도 많이 싸우기도 하셨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특히 너무 좋아하시니까 우리도 재밌게 듣긴 하지만 또그 검사 기간에 이렇게 특별 감사 감시 기간 이럴 때는 좀 피해야 되는데 너무 들으시니까 한편으로는 들을 땐 좋지만 또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아빠가 외출 중일 때 몰래 우리가 라디오 숨겨놓기도 하고 그리고 막 김치음에 숨겼다가 아버지가 찾아내기도 하고 아 이거 김치음은 이게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이거
1: 김치움?
0: 김치음에다가 숨겨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1: 항아리에다가요?
0: 북한은 땅을 파고 하니까 항아리 주변에 이렇게 돌을 쌓은 그 틈에다가 저희도 숨겨놓기도 하고 막
1: 어머,
0: 그랬었거든요.
1: 네.
0: 이거는 이제 들통이 났으니 좀 다른 방법을. 그러면서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피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많이 있죠.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디오가 주는 희망적인 느낌 또 막연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듣기를 멈출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아버지랑 그러면은 저였으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나 했을 때 아버지한테 한마디라도 했을 것 같아요.
0: 저희 큰일 납니다. 북한에서 아버지한테 대든다? 죽음이에요. 굉장히 이 북한에서의 아버지들은 무섭기 때문에
1: 네.
0: 그러고 그때 뭐 12살도 안 됐던 나이였기 때문에 근데 그 대들기보다는 그때는 그러니까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라디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경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나 친숙하고 또 자연스럽고 아버지가 또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던 거기 때문에 가끔 그런 위험 인지가 있었지만 보통은 친숙한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1: KBS 한민족 방송도 들으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방송하는 여러 대북 라디오 방송도 들으시고 하시면서, 분명 극동방송에 더 고정하셨던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셨겠죠?
0: 사실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영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 그 내용이 너무 좋고, 위로가 되고, 하니까 더 들은 게 아닌가. 만약에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들으셨으면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할머니는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가셨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흥얼거리시던 멜로디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였으면 하셨을 텐데 저희는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가끔씩은 우리 방송에서 북한에 나가는 시간대에 마무리에 영접 기도를 하나 넣어도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1: 그래서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 북한 주민분들에게 함께하는 복음의 메아리 방송 가운데 월요일 시간마다 영접 기도를 함께

0: 제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영접 기도가 뭐지? 어떻게 하는 기도문이지? 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월요일에 복음의 메아리를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을 전하면서요. 오늘은 2008년까지 청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우리 부모님께서 태교 때부터 태교의 방송으로 극동방송을 함께 할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그런 가정 가운데 주일용 형제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통해 접했던 품었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주일용 형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

0: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의 특권, 승리의 길을 정리해보고 누림의 비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면, 우리들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요, 어떠한 전쟁이든지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전쟁이든지 영적인 상황임을 빨리 깨닫고 우리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두 번째로,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해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을 징계하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에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또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 죄악이 무엇인지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혹시 징계는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 앞에 엎드려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13장 15절, 고난당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노래하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행세하면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면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고 내 인생의 참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은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먼 미래를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으면 현재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것에 우리는 함몰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며 성숙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모습이요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길의 축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0: 이루게 되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가 성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승리의 길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복음의 여정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는 시련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시련을 통해 내 인격이 완성되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달려가는 것이 인생에서의 승리자요, 복음의 여정을 축복으로 누리는 인생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난이, 이 시련이, 또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을, 승리의 열매를 우리는 거머쥘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모두 기억하시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의 여정, 이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지만 이 세상의 삶은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생은 전쟁이다라고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려움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꼭 붙잡기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저는 붙잡고 지금까지도 달려왔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우리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품에 안겨 최후 승리 빛난 면류관을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를 노래는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송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부활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의 확신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반드시 부활 승리하는 복음의 여정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북녘의 동포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고 완연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제주와 포항이 23도, 목포와 부산이 21도, 여수 20도, 평양과 광주가 19도, 서울이 1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대구가 17도, 개성과 함흥, 청진, 대전이 16도, 강계와 춘천이 15도, 해산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 31도, 서울과 여수가 30도, 제주와 부산, 대전, 대구가 29도, 개성과 춘천이 28도, 강릉, 포항 27도로 보이고요. 함흥 26도, 평양 25도, 신의주 23도, 청진 22도, 강계 20도, 해산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날씨는 맑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2.5m를 일다가 오후부터는 3.5m까지 올라가겠고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1.5m를 일다가 오후부터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온전히 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의 여정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믿음의 화요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지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에 가득한 새 아침 맞으셨습니까? 새벽 공기가 참 좋습니다. 바쁜 출근길에 라디오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다는 한 성도님의 말씀을 들은 일이 있는데요. 그 성도님 지금도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예배자의 중심에 오늘도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히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거하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8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 12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0: 지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2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예, 이제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오늘 105절부터 112절까지는 14번째 이 알파벳 연입니다. 시작은 눈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 등이란 뜻입니다. 등. 그래서 내 발의 등. 이게 이제 처음 히브리어로 볼 때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 등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넬, 네라글리, 데 바레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넬을 하면은 등이라는 말이고요. 레라글리 그러면 내 발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 발에 등, 내 바레카 그러면 주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등이요라고 할 때 네르라고 하는 이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죠.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14번째 눈에 해당하는 이 알파벳의 이 시편은 14번째 이 연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밝은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이렇게 나오죠. 많이 들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등불, 등과 빛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등을 보면 이 등이 어디를 비춰주는 등이냐면 내 발을 비춰주는 등입니다. 그럼 빛은 어디를 비춰주는 빛일까요?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죠. 자, 여러분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비춰주는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등불은 사실 이제 좀 빛이 약합니다, 밤에. 그런데 빛은 훨씬 더 밝지요. 그래서 나의 길 전체를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라고 할 때는 지금 내 인생의 앞길, 지금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순간순간에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간순간 결단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때, 이게 이제 바로 내 발의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 전체가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의 빛 아래서 설 수 있도록 비춰주는 것. 그게 이제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궁극적인 이제 지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세상의 빛, 세상을 환히 비춰주는 빛, 이 빛을 따라야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이 빛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임재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지향을 합니다. 자, 여기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이 되는 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고요. 돈이 아니고요. 권력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6절에 주님,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러죠. 자, 여기 맹세한다는 건 뭡니까? 가장 강력한 형태의 언약적인 결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맹세. 이걸 또 다른 말로 굳게 정했다. 그러죠. 반드시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준행하고 흔들리지 않겠다. 왜 이렇게 굳게 맹세하냐? 그 다음 107절에 보면 고난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는 말씀 제쳐두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107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은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죽겠어요.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주님 너무 심하니 주의 말씀대로 어쨌든 나는 이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을 테니 이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108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재물을 받으시고. 자, 여기 이제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재물. 고난 가운데 막 악인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아주 거덜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재물이 뭐가 있느냐? 내 입술로 드리는 재물, 자원재물이라고 그러죠.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주님 앞에 드리는, voluntary sacrifice. 하나님 앞에 아주 자원해서 드리는 재물입니다. voluntary offering이죠. 자, 내 입이 드리는 자원재물. 나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원재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입술에 있는 말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게 제사가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고백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나의 심령도 뜨거워지지만 이 찬양을 누가 받으시냐?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을 할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심령으로 드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내 입이 드리는 자원재물을 받으시고 그 다음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절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의 공의,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가장 역설적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 십자가죠. 지금은 죽는 것 같고 지금은 큰일 난것 같지만 기쁘게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 109절 말씀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자, 지금 사실 이 고난이 심합니다. 항상 위기 가운데 늘 아주 시한폭탄처럼 바들바들 긴장하고 떨고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라. 나는 아무리 두렵고 떨리고 항상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를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110절입니다. 악인들

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 싸우나. 자, 주변의 악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올무를 놓습니다. 자, 올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게 되죠. 하나님 말씀 떠나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가면 망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들이 고루케 하려고 어떻게든 올무를 놓는다. 자, 이런 거 보면 악인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조차 시기하고 미워해서 올무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죠. 110절 다시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 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땅을 소유 기업으로 받았죠.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기업으로 삼았느냐? 하나님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토라, 법도로 내 인생의 기업, 남 평생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석이라.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야 되죠. 그래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라 그러죠.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여나이다. 여기 이제 1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이렇게 돼 있죠. 영원히. 여기 이제 사실 하나 더 추가하면 그 끝까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끝까지라는 단어가 여기 생략이 되어 있어요. 번역에 반영이 안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끝까지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결단을 지키려고 끝까지 다짐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 율례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에 새긴 글, 호크라고 그랬죠. 변하지 않는 것. 이거를 끝까지 내가 지키려고 내 마음을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편 119편 113절부터 이제 120절 그 다음 연은 15번째 연으로 히브리어로 사메드에 해당합니다. 사메드 하면은 S, 영어로 S에 해당하는 이제 알파벳이 될 텐데 요것도 맨 처음 시작할 때 세아핌이라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세아핌은 뭐냐? 두 마음을 품은 자. 이게 이제 세아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내가 미워한다라고 할 때 미워한다라는 말이 사네티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113절은 세아핌 사네티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사네티 내가 미워한다 이런 뜻이죠. 자,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그 다음 뭘 사랑합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결단을 못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 다음 결단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뭇거리게 되죠. 자, 여러분 그 두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종종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우리 시편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엘리야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를 하죠.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4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머뭇머뭇 하려느냐. 자,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시면요. 신약성경 맨 뒤로 가셔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

0: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 이게 영어 성경에 더블 마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블 마인디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더블 마인드. 마음이 두 개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영어 성경에는 unstable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모든 것에서 불안한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도 섰다가 또 세상 편에도 섰다가 주의 말씀은 이건데 세상은 이렇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 그러지 말고 주 앞에 확실히 거하고 피하라는 겁니다.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그러죠. 자, 은신처, 숨어 들어가서 피할 수 있는 곳이죠. 방패는 뭡니까? 적들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막아주는. 그래서 은신처는 약간의 이제 수동적인 피함, 보호. 방패는 적극적인 보호를 말하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은신처도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도 해주시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 이렇게 두 마음을 품게 대적들이 막 위협하고 하면서 우리를 긴장 가운데 몰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바란다는 건 뭡니까? 주여 속히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옵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위기와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긴장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더욱 주를 바라봐야죠. 115절에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나갈지어다. 아, 행악자들이 많아요. 떠나가라. 그러면서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자, 이 행악자들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 저버리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자,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기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가는데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어 살게 하시고,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야죠.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117절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라. 주의 일은 뭡니까? 늘 시한폭탄같이 미혹을 하는데 잘 경계하겠다는 거죠. 118절에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다 주께서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주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심판하시니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결국은 말씀에 대한 경외와 결단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갑니다. 120절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경외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또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힘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세상에 나가면 이 말씀 붙들어야지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두 마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 앞에 이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길을 따라가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결심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참 녹록지는 않습니다. 즐거울 때에는 즐거운 대로 우리의 교만이 말씀을 가로막고 고난의 길에서는 자주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일쑤입니다. 이런 연약함 앞에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우리의 생명이 자주 위기에 있어도 내가 걷는 길 곳곳에 올무가 지뢰처럼 퍼져 있어도 말씀이 우리 삶의 길에 탐색기가 되어주심을 이 아침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하도 달고 오묘해서 시인은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살겠다고 다짐하네요. 주께서 하신 일들을 늘 읊조림으로 명철을 얻겠다고도 다짐하죠. 이 각오가 우리를 이 아침 더욱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9월 8일 화요일에 함께한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고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말씀 안에 평안하십시오. 샬롬.

0: 하나시민교회 이환둥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겉들고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든 사

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힘이 쏟았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삶의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공허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우리는 종종 좀더 잘하면, 인생이 안정되면, 죄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니, 큰 소리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죄로 얼룩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길,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늘 레오네 삐삐치니 첫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심한 발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예고도 없이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 속으로 때로는 물 속으로 넘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잠시만 보이지 않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그는 초조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지요.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아들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그 아들을 위해서 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말이지요. 어쩌면 이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쉼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몸은 지치고 마음은 무겁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삶이 좀처럼 나아지는 것 같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녀 문제라든지 건강의 걱정이라든지 가정의 근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끝없이 펼쳐져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누구나 말할 수 없는 싸움을 견디며 살아가지요.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산티아고라고 하는 늙은 어부가 생각이 납니다. 사흘 밤낮을 사뚜 끝에 거대한 물고기를 잡아서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가 달려들어서 그 물고기를 다 뜯어먹어버립니다. 끝내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거대한 물고기의 뼈뿐이었었지요. 우리 삶에도 그 늙은 어부처럼 온 힘을 다해 달려왔는데 손에 남은 것이 그냥 허무함 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과 행동과 환경을 바라보며 쉽게 결론을 내리고 또 판단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삶에는 보이는 현실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는 순간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지요.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음에도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녀들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그 자녀의 삶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정의 회복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마음에 확신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0: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보다 더 확실하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서 기도의 자리에 한번 머무르지 않으시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의 현실을 이겨낼 힘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보이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영어 찬양 How Great Thou Art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오늘도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내려놓고요.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뢸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써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노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주 친했던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되는 것을, 내가 조금만 더 너그러웠으면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이럴 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내가 양보를 해서 저 사람이 행복하게 하시고 또 다른 날은 저 사람이 양보를 해서 내가 행복하게 하십니다. 많이 양보할수록 많이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옛말에 평생 길을 양보해야 백보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평생 밭두렁을 양보해도 한마지기를 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양보하며 살아간다 해도 정작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꺼이 양보하세요. 기꺼이 베푸세요. 양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의 아름다운 의무니까요.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숭실남성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동기의 방향,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인류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바퀴였다고 합니다. 바퀴의 발견으로 노동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고 남는 노동력으로 더욱 다양한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발명품은 증기기관, 내연기관과 같은 모터입니다. 모터의 발명으로 예전에는 몇 날 며칠을 걸어야 했던 거리를 한두 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됐고 지구 반대편도 12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칫솔에도 모터를 달면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퀴와 모터에는 더 큰 물체를 움직이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도 이런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의 영어 단어인 모티베이션은 모터와 같은 어원인 움직이다에서 왔습니다. 결국 어떤 동기에 이끌리며 사는지가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주님입니까? 우리의 삶의 동기는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내면에서 발생합니까? 외부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영혼 구원의 책무를 다하는 거룩한 동기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삶을 이끄는 동기는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임을 믿고 생활하게 하소서. 거룩한 동기에 이끌리며 영혼 구원의 책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주의 사랑 비칠 때에 남성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월드사역으로 도약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반석이에 신앙 고백이에 내 교회를 지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볼 때 허무하게 죽으신 겁니다. 이제 이걸로 끝나나 보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임하게 되리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마치 열흘을 1년, 20년, 100년처럼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형같이 임하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이후에 스데반 순교가 일어났었고 환란과 박해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 전국에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해외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세계 선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국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었습니다. 유대를 넘었습니다. 안디옥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전도팀, 선교팀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에 1885년에 노우드와 아펜셀레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기에 상관없이 역사에 상관없이 흔히 다섯 개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강남중앙교회를 신무하는 최병남 목사님이 이거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지금 한국에 한 200여 개 넘는 교회 또 외국에 약 300여 교회들이 네트워킹을 형성을 하면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함께 연구하고 또 함께 배우고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다섯 가지 교회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월드라는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ORLD, 점을 찍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월드 그러면 점이 없을 때는 뭐 세상, 세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약자인 거죠. 그래서 워스핑, W는 워스핑 처치에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규모를 떠나서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우리나라에 있든 외국에 있든 모든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걸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를 W라고 하는 용어로 정리해낸 겁니다. 워스핑 처치죠. 오이코스 처치, 소그룹 교회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목장 교회입니다. 리칭 아웃 처치는 섬기는 교회. L, 라이프 기빙 처치, 생명을 주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디사이플링 처치는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 사역이 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어느 곳에 있는 교회든 심지어는 개척교회조차도 섬에 있는 교회들도 이 다섯 가지의 사역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섯 가지를 조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스핑 처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구별해야 될 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이사야 43장 21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마음으로 받들어 읽으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온 땅에 있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찬송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노래하다는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름처럼 애굽에 있었던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 사건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나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도 미리암도 이스라엘의 여인들, 악기들을 동원합니다. 소리 높여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마음껏 목소리 높여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은도 목사라고 우리 교회도 부흥회도 왔었고 특강하러도 왔었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 또 어느 세미나에서도 그 얘기를 또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장점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목사의 아들들도 있고 목사의 딸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당대인 분들은 참 좋은 일만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목사의 자녀들은 또 목사의 자녀들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었었냐면 부모님이 목회하는 가정이다 보니까 보통 하루에 한 번은 필수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때는 이제 두 번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교회를 3년 동안 무단결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아들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된단다. 자, 그러면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예배가 어땠던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예배였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지겨운 예배였을까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맨날 드려야만 되는 예배, 재미없는 예배, 이 지겨운 예배를 천국 가면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드려야 된다는 말에 실망하고 본인이 그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3년을 목사의 아들로서 예배를 안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나가게 됐을까요? 참 놀라운 일이죠. 늘 그렇게 드려야만 하는 예배, 가야만 하는 예배, 의무적인 예배인데 3년의 방황을 끝나고 어느 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0번을 드려도 예배의 은혜가 없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1번째 어느 날 은혜 받은 예배가 나한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간 예배 속에서는 내가 말씀을 들어도 잘 몰랐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내 마음에 다가온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의 예배가 나를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번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한 번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변하고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거듭나고 그 한 번을 통해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임하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다음번에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시절에 환난의 때였고 박해의 때였습니다. 주께서 요한을 통해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본이었습니다. 내가 보는 능동태가 아닙니다. 주께서 수동태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설교를 듣다가 사람의 소리로 흘러 지나갔는데 어떤 때는 성령님이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수동태로 만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감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못 느꼈는데 그날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은혜의 때가 임하게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주께서 요한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천상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땅의 성전도 있었는데 하늘의 성전도 있었습니다. 하늘
성전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구원의 주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경험하고 그 예배의 은혜를, 그 예배의 영광을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을 예배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하게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우리가 이 여천절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땅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눈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가 하늘 성전에 있는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예배도 이렇게 은혜롭고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에서의 예배는 얼마나 더 황홀할까요? 만약에 그게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우리의 믿음에 많은 수많은 선진들이 그것을 본 거죠. 하나님,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 끌어다가,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됐든 새벽 예배가 됐든 목장 예배가 됐든 교회 학교가 됐든 하나님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예배에서 드리고 또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그런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있었고 얼마나 감격적이었던지 그 예배를 드리기하여 마음을 같이한 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이 사도행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배 공동체가 우리 여천제일교회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매주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오이코스 처치 소그룹 교회입니다. 목장 교회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임 장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었고 또 하나는 집이었습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흔히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은혜로운 예배,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었든 새벽이 되었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교회죠.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공동체로 불러 모으시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도 눈에 들어오지만 또 어떤 때는 옆에 있는 분들, 어디서 멀리선가 있는 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저분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어.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받은 말이 생각이 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일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사람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우개로 치워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 후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흩어지는 교회죠. 우리 여천제일교회가 아무리 주일날 좋아도 저녁까지 계속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 끝나면 집으로 오이코스를 향해서 귀가하는 겁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정생활이 시작됩니다. 직장생활도 시작이 되는 거지. 사회생활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일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특별히
사도행전 예루살렘 공동체

는 귀한 두 모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는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가 있는 겁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46절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 부분을 조금 더 부담스러우면 집에서 떡을 먹고 밥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 조금 부담을 줄여주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저 음식을 뭘로 바꾸면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까요? 간식을 먹고 해. 차를 먹고 해. 뭐 과일을 먹고 해. 중요한 건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식구가 될 수 있었던 건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은 거고요. 우리는 어느 시점이 되면 식당에서 육의 양식도 못 씁니다. 주중에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영적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모이는 목장교회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모여서 차도 마실 수도 있고 간식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눴습니다. 원래 사람은 함께 음식을 먹어야 친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형성된 겁니다. 하늘나라의 식구가 땅의 식구로 연결되고 땅의 식구가 하늘의 식구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받은 은혜를 감사한 거죠.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나눈 거죠.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눈 겁니다. 큐티하면서 아니면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간증을 나누는 나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풍요로워지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힘써서 중보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기도 제목도 나눠야 되지만 받은 응답도 감사하며 나눌 수 있었던 거죠. VIP,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도 한때는 VIP였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도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나.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한때 VIP였던 나를 초청해 주셨고 이제는 VIP를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거죠. 개인적으로 VIP를 품을 수도 있지만 목장 식구들이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겁니다. 함께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그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낼 수 있겠는가? 그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 삼을 수 있겠는가? 목장 교회 속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루어졌었습니다. 함께 선교의 꿈을 나누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떻게 예수복음, 십자가복음, 천국복음을 세계 열방에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전도공동체, 선교공동체가 소그룹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리칭아웃 처치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영어로 리치라는 건 도달하다, 흘러가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은혜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담을 넘어서 지역으로, 대한민국으로, 열방으로 흘러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칭 인은 교회 안에 섬김인 거고요. 리칭 아웃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고요. 리칭 오버는 열방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런 단어들을 보면서 아 비슷하구나. 왜냐하면 저거를 제가 몰랐을 때도 여천제일교회 부임하면서 우리 여천제일교회가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는 교회, 지역사회에 축복이 되는 교회, 온누리의 축복이 되는 교회. 그러면서 사람의 생각이 비슷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 세미나에 참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이프 리빙 처치는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병원과도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

물론 교회는 학교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교회는 학교와도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마치 핸드폰을 충전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자른 앉은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주유소와도 같은 곳이죠. 우리가 한 주간을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연료를 채우는, 교회는 마치 주유소와도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훈련소와도 같은 곳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가끔 우리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면서 예배 시간에 기도 받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그러면 든든할까요? 좀 걱정스러울까요? 야, 물론 저 모습으로, 저 모습 그대로 전방에 가서 나라를 지킨다고 그러면 그래도 마음이 반반일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신병 훈련소에서 훈련 받고 와요. 2등병으로 오는데 굉장히 늠름해졌습니다. 상병 정도 되면 진짜 본인 나와지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훈련소인 거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치유가 일어나는 병원과도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치유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속 안에 있는 상처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증 나으리라. 그래서 교회는 예배 속에서, 찬송 속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교회는 병원과도 같은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통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라이프 기빙 처치입니다. 끝으로 디사이플링 처치,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아서 어느 수준이 되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제자로 부르신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만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임 변함은 없는데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제자인데 훈련을 통해서 제자다운 제자, 제자 삼는 제자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더 중요한 표현이 있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져 가고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을 흉내라도 내보는 겁니다. 그런 나를 보고 누군가가 도전받고 자극받아서 나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훈련의 목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좋아하다와 사랑하다의 차이점을 요약한 글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또 계속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좋아하는 들으면 가슴이 설레는 것이고 사랑에는 들으면 눈물이 나는 것이다. 이제 오늘 집에 가시면 뭘로 하시겠어요? 좋아해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사랑해로 하시겠어요? 가족들한테

0: 처럼 사랑이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을 또 있겠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준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제자훈련의 목표는 더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도 이 다섯 가지 사역을 잘 해오고 있었고요. 또 48년의 역사, 이제 50주년을 준비하면서 또 이 다섯 가지 사역을 더 균형 있게 발전시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사역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힘을 쏟으면 우리가 서랍을 열 때 다섯 개를 한꺼번에 당기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당길 때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해왔던 이 잘해왔던 다섯 가지 사역을 이제 5년이라고 하는 한 시즌을 가지고 매년 하나씩 하나씩 집중해서 5년이 되면 어느 정도 또 교회 역량이 올라갈 겁니다. 다시 또 5년이 되면 매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해서 더 교회 역량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즌 1의 전체 주제는 도약입니다. 내년에는 예배로 도약하는 교회, 2028년에는 목장교회로 도약하는 교회, 2029년에는 섬김과 나눔으로 도약하는 교회, 2030년은 생명을 살림으로 도약하는 교회, 2031년은 제자 삼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하나님, 이 다섯 가지 영역을 매년 하나씩 하나씩 집중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의 도약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2032년에는 주제가 다시 뭐가 되는 걸까요? 예배하는 교회, 워스핑 처치가 되는 거죠. 시즌2에는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또 새로운 좋은 키워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예배로 도약하는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의 불이 임하고 기도가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의 불이 임한 겁니다. 전도의 불, 선교의 불, 사랑의 불이 임할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의 세계 열방의 복음의 불이 흘러가고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우리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잘 준비해서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고 그 불이 여수를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열방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 어천제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로 도약을 이루어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4-1991번, 061-684-1991 여천제일교회로 전화하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 예일교회 소진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결의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의 아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쳐 민주화 시대를 열어주시고 번영의 시대로 이끌어 주시어 보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에 복음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남아있는 기도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결의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저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에 안정과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비우며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시편 65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일터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얕은 꾀가 아닌 가장 의롭고 거룩한 방법으로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그 권능과 어미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우리의 기도에 마침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의 고백이 감동이 돼요. 한 장로님이요, 이 시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데요. 개인 기도 시간 중에 뜨겁게 회개의 고백이 나왔다고 하세요. 그것은 바로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한 회개였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힘껏 붙잡고 있는지 마음에 깊은 울림이 오면서 그동안 우리 장로님이 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셨대요. 그러면서 이런 회개가 나왔던 거죠. 내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내 욕심과 흥정하려 했었다. 내 기도는 언제나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틀 안에 갇혀 있었다. 내 기도는 내 이름과 연결지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명예욕과 섞여 있었다. 내 기도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의 것을 집착하고 있었다. 내 기도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겠다는 간절함도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도 부족한 것 같았다. 장로님의 그 솔직한 회개가 오늘 아침 저의 마음에도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 서울중앙사에서 70주년 기념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정직하고 겸손해질 수 있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순수한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지금 찬양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찬양 여러분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우리 손을 꽉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영혼이 약해지고 기도가 희미해질 때마다 주님의 공의롭고 어미하신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사 시편 65편의 그 놀라운 응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보이는 라디오에서 같이 찬양할까요? 영상 찬양으로 같이 합니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기도 시간에 주님, 주 예수밖에는 귀한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겸손한 기도가, 우리가 지극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정말 꽉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이 기도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화요일 생방송 또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특별한 모닝 인터뷰 그리고 짱짱 성경 암송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우리들의 기도 시간, 특별히 이 하루, 이 9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간증들이 기도 시간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박영희 권사님의 은혜로운 찬송 함께 고백하면서요, 잠시 후에 특별한 모닝 인터뷰 이어집니다.

0: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힘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들, 참 소중한 시간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위대하고 은밀한 일들이 펼쳐지는 기도의 시간들. 특별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미스바 기도회가 오늘 오전 극동방송 중앙사 극동 아톨에서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신청하셨고 또 기도하면서 그 곤고했던 마음이 풍성해지고 갈팡질팡했던 우리의 마음에 중심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시간. 미스바에 모여 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기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건데요.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모닝 인터뷰. 또 이번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백두현 양육국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피디님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 아, 네.
0: 국장님, 아니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진행될 텐데 뭔가 더 바쁘실 것 같아요.
1: 예, 자, 아무래도 이 오늘 미스바 특별 기도회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
0: 예.
1: 자, 몇 시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들이 참 많은데, 하지만 이 바쁘고 분주하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미스바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하는 기대와 설렘이 너무나도 큰 것 같습니다.
0: 아.
1: 특별히 이번 그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을 모시고 준비한 기도의 만큼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예배 자리가 되도록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을 모시고 개최되는 미스바 특별 기도회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0: 예.
1: 그동안 참 많은 강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해서 모시게 되는데요. 자, 이 기도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죠?
1: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역대 최고로 많은 인원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참 깜짝 놀랐는데요. 오신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는 휴가를 내서 오시겠다는 분, 그리고 월차를 내시겠다는 분, 또 멀리 지방에서 오시겠다고 하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0: 예.
1: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이 바뀌는데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겠다라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고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단순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또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0: 네.
1: 자, 우리 삶을 돌아보면 기도가 필요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직장 등등 참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미스바 특별 기도회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이 기도회가 우리 교회도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이 기도회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네. 오늘 극동방송 또 직원들과 정말 우리 운영위원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극동방송 70주년 미스바 특별 기도회.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렇게 좀 접수가 되고 기도 제목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1: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는요, 이 기도가

0: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기도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내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큰 물결처럼 사나운 바다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1: 아멘.
0: 공부했던 마음이 풍성해지고 갈팡질팡했던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굳어있던 마음이요, 아까 처음에 우리 송옥석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랑말랑 부드러워지는 바로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 네.
0: 이번 기도에는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도 그래서 오늘 네. 인터뷰하기 전에 어젯밤에 좀 회개했어요. 개인적으로. 왜 회개를
0: 네.
1: 했냐면 어찌 보면은 정말 이번 특별한 기도회를 만드는데 저도 이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런데
0: 네네.
1: 이 기도회에 대한 이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 이 기대감을
0: 네.
1: 아 그냥 우리 행사인가 또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70주년에 아주 특별한 미스바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아, 내
0: 네.
1: 마음이 지금 이러면 안 될 것 같으라는 그런 마음도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오늘 정말 또 특별한 강사이신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또 이외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하시고 또 현장에
0: 네.
1: 참석하신 성도님들 정말 그 기대감으로 함께 하실 텐데 그래서 저도 아, 저도 더 간절하게 준비하며
0: 네네.
1: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백도영 국장님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이번 기도회를 기대하시면서 또 어떤 영적인 은혜와 회복을 기대하실까요?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운영위원 또 안디옥 교회 연합성가대에 웅장한 찬양이 준비되어 있고요. 베이스 함석범 교수님과 운영위원들이 찬양 그리고 22분의 목사님들께서 직접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이 기도회를 만들어 가실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 이 기도회 통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을 찾으면 답이 보이잖아요.
1: 아멘.
0: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와 또 충만함을 경험하고요.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믿음의 열정, 그 야성이 다시 깨어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그리고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는 귀한 기도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스바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미스바에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 네. 자, 오늘 또 짧은 아침 시간이어서 담당자로서 기도 제목 한번 좀 나눠주시고 오늘 기도에 짧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이제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9시 20분부터 제가 오픈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시고요. 벌써 도착하신 분이 계셔요. 네.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1: 예.
0: 기도 제목이 너무 많다 하시면서 먼저 오신 분도 계시고요. 특별히 저희가 선착순 200분께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김정환 목사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365일 큐티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처음으로 나와서 이제 선물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빨리 오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멘.
0: 이번 미스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 다시 기도에 불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1: 아멘.
0: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잖아요. 개인의 문제도 많지만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야 하고 교회가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 복음 앞에 회개하며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0: 기도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일찍 오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된 또 미스바 기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또 아멘. 오늘 그 기대함으로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요. 저도 여러분 문자 오신 거 사연을 하나하나 보면서 야, 참 이 귀한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강하고 선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귀한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요, 우리의 인생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소서. 주님, 강력하게 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오늘 미스바 기도회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지금도 보니까 가고 싶은데 저는 직장 갑니다. 오늘 못 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계신 곳에서 오늘 주님께 더 부르짖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또 오늘 미스바 기도회 오시는 분들은 좀 일찍 오시면 좋겠고요. 자, 찬양 후에 잠시 후 짱짱 성경 암송 계속해서 같이 합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0: 짱짱 성경 암송. 자, 오랜만에 또 이 시간 짱짱 성경 암송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암송합니다. 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오늘 짱짱 성경 암송 우리 문혜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여러분 오랜만에 짱짱으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0: 짱짱 성경 암송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희가 좀 특별하게 네. 터치유 더치유 그렇죠? 터치유 더치유는 이제 한 달에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
1: 첫째 주에
0: 그렇게 네. 진행을 하고요. 또 그 다음 화요일부터는 짱짱 성경 암송을 암송. 같이 합니다. 예정 PD님.
1: 네.
0: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한복춘, 김정란, 장미희, 김혜숙, 신통, 방통, 전순자, 김경숙, 박기성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는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0: 그렇죠.
1: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0: 참, 여러분 이 아침에 조금 전에도 우리 기도하자. 우리 예정 PD님 기도 제목 하나 있습니까? 짧게 요즘에. 갑자기 제가 질문을 하죠.
1: 아, 조금.
0: 예, 오늘 기도 제목.
1: 비밀이 좀.
0: 아, 비밀이에요? 네.

0: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말씀 암송 도우미,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저자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오랜만에 인사를 또 드립니다. 사모님.
1: 네.
0: 한 달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1: 놀라웠던 것은요. 예. 짱짱 성경 암송이 없어졌는지 혹은 저의 신변에 이상이 있는지 교회에 찾아오신
2: 궁금해하셨어요.
1: 네, 애청자들이 네. 계셨습니다.
0: 교회 찾아오
2: 열혈 청취자분들.
0: 이야.
1: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곧 이제 방학이 끝난다 안심시켜드렸는데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연락들을 좀 받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 백은실 사모님의 이 귀한 열정과 헌신이 참 저는 너무 감사하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게
2: 맞습니다.
0: 참 네. 저희가 정말 예? 참 이 헌신 아침에
2: 그것도
0: 그냥 목소리만 네. 나오는 것도 보이는 라디오까지 하시니까 또 이게 단장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2: 맞습니다. 맞습니다.
0: 하여튼 또 여러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자, 사모님 저희가 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어딜까요?
1: 네, 오늘 같이 암송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0: 아멘. 좋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인데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은혜의 짱짱 성경 암송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한번 암송해보면 좋겠는데 사모님 따라만 하면 되는 거겠죠?
1: 맞습니다. 암송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큰 소리로 목소리 내어서 따라만 하시면 누구나 우리 혀의 근육이 쌓여서 말씀 암송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좋아요. 자, 지금 박지혜님도 댓글, 우리 조재혜님도 백은실 사모님 여름 잘 보내셨어요. 축복합니다. 라고요. 우리 장혜진님도 말씀과 함께하는 멋진 날입니다. 서정희 권사님도 사모님 아름다운 모습 다시 뵙게 돼서 기뻐요. 라고 하시는데요. 기쁩니다. 좋아요. 이렇게 댓글까지 남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핸드폰을 드셔서 유튜브 상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을 검색하시면 지금 쉽게 들어오셔서 댓글까지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께서 보라라고 샵 1069번으로 문자 주시면 지금 여러분에게 링크가 가고요. 이 링크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모님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1: 네, 우리 한 달 만에 구호 외치니까 더 큰 소리로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성경!
0: 먹어버리자!
1: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 번 큰 소리로 선포해 주시고요. 연이어 소리 방송 가족 여러분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상반절 암송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1: 자, 우리 큰 소리로 계신 곳에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세 번입니다. 시작.
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1: 잘하셨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해서 혀가 약간 굳었죠.
0: 네, 굳었어.
1: 하지만 네 계속 암송하다 보면 네 잘하실 줄 믿습니다.
0: 네.
1: 다음 소절로 우리 넘어가 볼게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3: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1: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3: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1: 자, 우리 세 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우리 박금호님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세 번 따라합니다. 시작.
3: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1: 잘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0: 1절 말씀 암송하고 있고요. 전체 말씀 이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2: 하려고 자유를
1: 주셨으니,
2: 주셨으니,
1: 그러므로
2: 그러므로
1: 굳건하게
2: 굳건하게
1: 서서
2: 서서
1: 다시는
2: 다시는 종의
1: 종의 멍에를
2: 멍에를
1: 메지
2: 메지 말라.
1: 말라.
0: 잘하고 계십니다. 한번 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1: 그리스도께서
2: 그리스도께서
1: 우리를
2: 우리를
1: 자유롭게
2: 자유롭게
1: 하려고
2: 하려고
1: 자유를
2: 자유를
1: 주셨으니,
2: 주셨으니,
1: 그러므로
2: 그러므로 굳건하게
1: 굳건하게
2: 서서
1: 서서
2: 다시는
1: 다시는
2: 종의
1: 종의
2: 멍에를
1: 멍에를
2: 메지
1: 메지 말라.
2: 말라.
0: 너무 잘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세번 계신 곳에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우리 있는 자리에서 세 번,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해 볼게요. 시작.
2: 그리스도께서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2: 우리를
1: 자유롭게
2: 자유롭게
1: 하시려고
2: 하려고
1: 자유롭게
2: 자유롭게
1: 하려고
2: 하려고
1: 자유를
2: 자유를
1: 주셨으니,
2: 주셨으니,
1: 그러므로
2: 그러므로
1: 굳건하게
2: 굳건하게
1: 서서
2: 서서
1: 다시는
2: 다시는
1: 종의
2: 종의 멍에를
1: 멍에를 메지
2: 메지
1: 말라.
2: 말라.
1: 그리스도께서
2: 그리스도께서
1: 우리를
2: 우리를
1: 자유롭게
2: 자유롭게
1: 하려고
2: 하려고
1: 자유를
2: 자유를 주셨으니,
1: 주셨으니, 그러므로
2: 그러므로
1: 굳건하게
2: 굳건하게
1: 서서
2: 서서
1: 다시는
2: 다시는
1: 종의
2: 종의
1: 멍에를
2: 멍에를
1: 메지
2: 메지
1: 말라.
2: 말라.
1: 그리스도께서
2: 그리스도께서
1: 우리를
2: 우리를 자유롭게
1: 자유롭게 하려고
2: 하려고
1: 자유를
2: 자유를 주셨으니,
1: 주셨으니, 그러므로
2: 그러므로
1: 굳건하게
2: 굳건하게
1: 서서
2: 서서
1: 다시는
2: 다시는 종의
1: 종의 멍에를
2: 멍에를
1: 메지
2: 메지
1: 말라.
2: 말라.
1: 갈라디아서
2: 갈라디아서
1: 5장
2: 5장
1: 1절
2: 1절
1: 말씀.
2: 말씀.
1: 아멘.
2: 아멘.
1: 와.
2: 와.
1: 야, 이게 좀 오랜만에
2: 야.
1: 했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2: 자유롭지
1: 이렇게
2: 않은 혀로, 네, 열심히
1: 좋습니다.
2: 했습니다.
1: 자, 사모님. 오늘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이게 언뜻 보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되새기면 좋을까요?
0: 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1: 아멘.
0: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느 순간 다시 종으로 회귀 본능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인정에 매이고, 비교에 매이고, 또 해야 한다는 의무에 매이고, 또 실패나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1: 아멘.
0: 그래도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증명되는 종이 아니라, 뭔가 해야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2: 아멘.
1: 아멘. 야, 사모님 말씀을 또 들으니까 더 여러분이 말씀이 좀 다가오죠? 이
2: 풍성해집니다. 네.
1: 종의 멍에, 뭐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의 멍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삶에서의 그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막그 비교하면서도 그렇고
2: 맞아요,
1: 뭐 여러
2: 맞아요.
1: 상황들이 있단 말이야. 오늘 그런 멍에들 메지 말고 오늘 정말 자유를 주신 주님께 힘있게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2: 아멘.
1: 사모님 오늘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잘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는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1: 예.
0: 그래서 다시 말씀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1: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암송하면서 인사할까요, 사모님?
0: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1: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마무리 한번 마지막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2: 그리스도께서
1: 우리를
2: 우리를
1: 자유롭게
2: 자유롭게
1: 하려고
2: 하려고
1: 자유를
2: 자유를 주셨으니,
1: 주셨으니, 그러므로
2: 그러므로
1: 굳건하게
2: 굳건하게
1: 서서
2: 서서 다시는
1: 다시는
2: 종의
1: 종의 멍에를
2: 멍에를 메지
1: 메지 말라.
2: 말라.
1: 갈라디아서
2: 갈라디아서
1: 5장
2: 5장
1: 1절
2: 1절
1: 말씀.
2: 말씀. 아멘.
1: 아멘.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 했고요. 사모님, 오늘 연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한 주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와, 자, 잠시 후에 저희가 한 분을 좀 연결해 볼 텐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 1절만 저희가 듣고요. 잠시 후에 또 얼른 우리 따라했어요 하신 분한 분을 연결할 텐데요. 우리 예정 PD님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2: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댓글로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따라했어요라고 이렇게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내가 외웠을 꼭 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외웠어요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저희가 추후 연락을 탁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나의

0: 자, 우선 이제 1절만 들을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자,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세요. 오늘 예정 PD님.
1: 네.
0: 오늘 좀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
1: 네, 지금 긴장 반 설렘 반으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0: 자,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2: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와!
0: 누가 봐도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를 애청하시는 분 같아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세계 선교의 제물이 되는 인천공항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진영 집사입니다.
0: 와, 박수! 인천공항교회. 근데 세계 선교의 제물이 되는.
1: 제물이 되는.
0: 이거는 네. 보통 이거 교회 표어가 아닌데 이거 교회에서 와. 항상 강조하는 것 같아요, 집사님.
2: 네, 교회 표어입니다.
0: 이야, 세계 선교의 제물이 되는 인천공항교회 핵심 집사님 하진영 집사님. 이야, 아니 짱짱 성경 암송 정말 자주 들으십니까? 어떻습니까?
2: 네, 자주 듣습니다.
0: 와,
2: 너무너무 오늘, 애청하는 예.
0: 오, 이렇게 그냥 연결이 된 것 자체가 네. 저희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49분까지가 정규 방송이어서 제가 볼 때 네네. 우리 하진영 집사님의 개인 간증은 49분 이후에 저희가 들어보고요. 일단은 저희가 한번 이 전에는
1: 네?
0: 이 말씀을
1: 도전?
0: 제대로 암송해보고 그냥 단순하게 암송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의 이 수혜자가 저는 우리 하진영 집사님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런 아, 네, 기대감으로 맞습니다. 말씀 먼저 암송할 텐데 자신 있으십니까?
2: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0: 아, 좋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 우리 하진영 집사님께서 이제 목소리를 들은데 이렇게 되게 행복해지죠?
1: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죠.
0: 마음 편안해져요. 네. 자,
2: 감사합니다.
0: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해보겠습니다. 시작!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0: 아멘. 와. 야. 아니 뭐 아나운서처럼 하시는데.
1: 그러니까요.
0: 와.
1: 이금희 아나운서님 네. 느낌.
0: 아니 우리 하진영 기사님 교회에서 뭐 방송부에서 봉사하세요 혹시?
2: 아니요, 청소년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0: 이야, 어쩐지.
1: 어쩐지.
0: 말씀도 잘하시고. 네. 아니 그러면 청소년부 교사시면은 하 집사님은 자녀는 없으세요?
2: 있습니다. 지금 같이 청소년부에 있습니다.
0: 오, 몇 학년이에요?
2: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입니다.
0: 이야.
1: 사춘기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0: 그러면
1: 자녀들.
0: 어떻게 아들 딸이에요? 네. 어떻게 돼요?
2: 예, 네, 그러니까 중3 아들, 중1 딸 이렇게 있습니다.
0: 이야,
1: 2년 더.
2: 아이들은 원치 않지만 네? 같이 있습니다.
0: 와, 아니 뒤에 보이는 라디오에 보니까 저 액자가 또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정
1: 맞아요,
0: 교수님?
1: 말씀 액자가 네네. 딱 거실.
0: 저 액자는 네. 누가 주신 거예요?
2: 아, 저희 이게 주기도문 말씀이고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네,
1: 직접 적으신 거예요? 와.
2: 아니요, 저기. 퀼트처럼
0: 이거 저기 뭐야 뜨개질 네. 뜨개질
2: 뭐라지
0: 비슷한
1: 네. 뜨개질 바느질로
0: 공예,
1: 직접
0: 공예 네. 좋아요
1: 솜씨도 엄청
0: 그리고 옆에는 집사님 지금 책이 막 엄청 많이 있는데요
2: 아 네
0: 야
2: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면 아이들이 좀 많이 읽지 않을까

0: 와, 역시 우리 홍양표 박삼촌 집 이게 지금 보니까 책을 막 주위에 지금 해주시고.
1: 야.
0: 야. 아니 집사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네네.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정규 방송 시간이니까 우리 집사님 네. 기도 제목 하나 있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기도가 있으세요?
2: 아, 지금 저희 청소년부에서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해서 10주 양육 프로그램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0: 예, 그래서 예.
2: 이 다니엘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그리고 또 준비하시는 우리 김민호 목사님, 백승원 전도사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인천공항교회 일곱 집사에 들어가는
1: 아, 나를 위한 기도보다 교회를 야. 위한 기도를 또 나눠주시네요.
0: 그냥 딱 누르면 나오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누르면 나와요. 이거 뭐 저희가 지금 사전에 뭐 준비된
1: 저는
0: 게 아닌데.
1: 합의된 게 아닌데도. 네.
2: 아, 또 저희 자녀들도 있다 보니 아. 청소년부에.
0: 자녀들 중3 아들 중1 딸. 오늘요 네. 극동방송 서울중앙사에서는 미스바 기도회가 있대요.
2: 네네 알고 있습니다.
0: 하진영
2: 네.
0: 집사님도 아마 오늘 미스바 기도를 지금 못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네. 오늘 그 있는 자리에서 정말 특심 있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집사님 오늘 연결 좀 구체적인 좀 얘기는 제가 49분 이후에 우리 하 집사님이 좀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잠시 후에 좀 연결해 보고요. 네. 저희가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가 있습니다. 지금 보라라고 샵 1069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시면 우리 하집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문예정이었습니다.
0: 네, 하진영 집사님 외에 기술의 윤석준 그리고 오영호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뵙죠.
3: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박정일 장로입니다. 9월 28일은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날입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두가 피난을 권유했지만 목사님은 애양원 환우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끝까지 곁을 지키다 공산군 후 총탄에 쓰러지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9월 한 달 나의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나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킵시다.
3: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0: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지난 주말에 너무 날씨가 좋아서 근교 산에 다녀왔습니다. 582m 올라갔다 왔는데요. 올라가다가 중간에 힘들어지니까 같이 가던 7살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웬만한 친구들은 포기하겠지만 난 웬만한 친구가 아니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가슴을 쫙 펴고 산을 오르는 아이의 뒷모습에 절로 웃음이 번졌는데요. 좁고 가파른 등산길에서 마주친 어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도 참 큰 힘이 됐습니다. 어휴, 대단하네. 몇 살이야? 힘내라. 정상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아이를 향해 건네주신 그 다정한 응원들 덕분에 아이뿐 아니라 곁에서 지켜보던 제 발걸음까지 가벼워졌거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도 하루하루 버텨내는 인생의 길도 똑같지 않을까요? 험한 비탈길 앞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곁에서 건네주는 칭찬과 응원의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걷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당신 곁에 누군가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는 시간, 힘찬 에너지 가득 채워 출발합니다.

유턴 우리 함께 가요.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 곳마다 주님의 사랑 피어나네. 힘들어하지 말아요. 외로워 울지 말아요. 내

모습 작지만 힘이 되어 줄게요. 주님의 나라 꿈꿔요. 영원한 우리의 소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함께 가요. 마음 뭉클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산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어른들의 응원 들으면서 문득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아이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그저 낑낑거리며 한발한발 내딛는 어린아이의 애씀을 알아봐 주신 거잖아요. 그 순수한 격려 한마디에 아이도 저도 다시 가슴을 펴고 걸음을 뗐습니다. 아, 응원은 받는 사람뿐 아니라 곁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까지 일으켜 세우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참 각박해서 칭찬보다는 지적이, 응원보다는 평가가 먼저 다가올 때도 많죠. 너왜 그것밖에 못하니? 더 빨리 가야지 하면서 서로를 재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훈수가 아니라 참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저기 정상이 보인다 하는 다정한 목소리 아닐까 싶어요.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가족과 동료, 이웃들에게 인색했던 마음이 있다면 조금 내려놓고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격려가 한 영혼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시작이 될줄 믿습니다.

조나목 힘을 내 어노인팅 찬송과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에 이어드렸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극동방송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리공사님, 난 웬만한 친구가 아니야. 완전 오늘의 명언이네요. 아, 만원 지하철에서 어깨 축 늘어져 있었는데 7살 친구 당찬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나도 웬만한 어른 아니라고 속으로 외치며 회사 문 열겠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같이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7731님, 오늘 세 번째 항암 치료 받으러 병원 가는 길에 보내주셨다고요. 이 격려가 꼭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아 눈물이 핑 도네요. 완주할 힘 얻고 갑니다. 그 길 절대 혼자 걷는 길이 아니겠죠. 주님이 손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잘 회복되시길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하나,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우리에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권면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인데요. 이것은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 부르다, 위로하다, 용기를 북돋우다 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멀찍이 서서 팔짱을 끼고 열심히 해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곁으로 바짝 다가가 손을 맞잡아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격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홀로 완주하지 않았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서로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고 넘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함께 푯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지친 누군가를 위로하길 원하세요. 덕분에 힘이 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렇게 오늘 건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그런 어려운 길들을 조금은 평탄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을 입술에 품고 사랑하고 격려하실 분들 계신가요? 50원의 문자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화답해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만나 워십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를 때 정상을 바라보면 아득하지만 내 곁에 친구와 보폭을 맞추고 서로 등을 토닥이다 보면 어느새 시원한 바람이 부는 산꼭대기에 닿아 있곤 합니다. 혹시 지금 턱 끝까지 숨이 차오르는 힘겨운 오르막을 지나고 계신가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결코 웬만하지 않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루 스쳐 지나가는 분에게도 기분 좋은 미소와 응원 아끼지 않는 넉넉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내일도 기쁜 소식, 힘찬 에너지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힘찬 라디오 양현민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석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9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기독교 고전 명작인 철로역정에 보면,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셨죠? 철로역정에 보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는 순례자들이 듣게 되는 양치기 소년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자는 떨어질 염려를 하지 않으며 아래에 있는 자는 교만함이 없네. 겸손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리.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낮은 곳에 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크게 넘어진 순간은 가장 높이 서 있다고 느낄 때, 가장 잘 나가고 있다고 자신할 때, 나는 아무 일이 없다고 순탄하다고 생각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큰 실패 앞에서는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왜? 실패를 맛봤으니까. 다음에는 그러지 않아야지 하고 말입니다. 학생이 시험을 치고 또 어른이 되어서도 시험을 많이 치잖아요. 시험을 완전히 망치고 나면 다음 시험은 더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번 시험을 잘 보고 그 시험이 점수가 잘 나오면 다음 시험에는 아,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고서 방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참 이상해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가 큰 부상을 한번 당하고 나면 그렇게 스트레칭을 막 열심히 하고 준비 운동을 많이 해요. 워밍업을 많이 해요. 몸풀기를 많이 해. 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다가 몇 주 이제 몸 상태가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슬그머니 준비 운동을 생략해버려요. 건너뛰어버려요. 그리고 바로 운동을 해. 그럼 부상이 오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비슷합니다. 이 부부 싸움을 크게 하고

서 화해하고 난 후에 직후에는 그렇게 서로 조심하다가 잘하다가 사이가 좋아지고 편안해지면 어느새 무심한 말 한마디로 다시 상처를 줍니다. 부부관계가 그래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위기 앞에서는 늘 겸손해지고 승리 앞에서는 교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성도들도 정확히 이 함정에 빠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수요 강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만 해도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비록 처음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큰 패배를 당했지만 죄를 정리하고 처리한 후 다시 하나님의 지휘 아래에서 완벽한 전략으로 아이성마저 정복하였습니다. 연전연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왕들이 이런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마구마구 떨고 있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 대단하다. 소식이 들리겠죠. 가나안 땅의 여러 부족들 가운데. 그래서 쫄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오늘 말씀에 기브온 족속이 등장합니다. 누가? 기브온 족속, 기브온 사람들. 잘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면은 승산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완전히 꼬꾸라지겠다. 그래서 꾀를 낸 겁니다. 꾀를 냈어요. 어떤 꾀냐? 우리가 이 지역에 살지만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인 것처럼 위장하자. 그럼 봐주겠지. 위장하자고. 먼 나라에서 온 나그네처럼 그렇게 위장하자. 그럼 우리 불쌍히 여겨주겠지. 곰팡이 난 떡과 낡아빠진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와 다 헤어진 신발과 옷. 이게 뭐예요? 연기, 연기. 그야말로 완벽한 연기였어요. 그리고 이 연기 앞에서 그 놀라운 승리를 거듭했던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만 깜빡 속아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큰 은혜와 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이에요, 오늘도. 첫째, 승리 뒤에 찾아온 교만이라는 불청객을 쫓아버려야 합니다. 뭘 쫓아야 된다고요? 교만을 쫓아내버려야 된다. 교만을 버려야 된다. 여기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모든 거예요. 그 모든 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못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 두 번의 압도적인 승리 직후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의 특징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강할 때,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편안할 때, 아무 일 없다고 느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가장 은밀하게 스며드는 죄의 존재가 교만이에요. 교만.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데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습니다. 아시죠? 몇 주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을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 돌고 외쳐라. 이거는 전쟁의 전략에서 가장 불필요한 행동이에요. 바로 나를 죽여주시오 하고 드러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만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도 비록 첫 패배를 당했을 때도 여호수아는 그것을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드렸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승리 후에 세 번째, 이 세 번째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14절,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들의 양식은 누구 거예요? 기부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곰팡이 핀 떡,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그 양식을 취하고는, 자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그리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화친하여, 조약을 맺어버렸어. 조약을 맺어버렸어. 맺어서는 안 될 조약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럴듯한 증거물, 뭐라고요? 곰팡이 핀 떡,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헤어진 신발, 낡은 옷, 거렁뱅이처럼 불쌍하게 보여.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늘어놓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말과 눈에 보이는 증거만으로도 만으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기부온 사람들이 가져온 상한 떡을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도 확인하고 또 맛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검증 절차는 거쳤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대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절차인 여호와께 묻는 일은 싹 빼먹어버리고 생략해버렸다는 것.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구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번만큼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패스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이 연속된 승리가 만들어낸 자신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 교만. 우리는 이미 두 번이나 이겼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이제 웬만한 상황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은근한 자신감. 다른 말로 교만. 교만.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이 자신감, 교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꽉 자리 잡아버렸던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오늘 6절에, 본문 앞에 6절에 보면 길갈이라고 그랬습니다. 길갈. 길갈이 어떤 곳이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에요.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에 열두 돌을 기념비로 세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지 말자 하고 세운 곳. 어디라고요? 길갈이에요. 그러면 이곳은 어디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묻는 엿줍는 일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느낄 때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안정적이라고 느낄 때가, 우리 삶이 편안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냥 살자 안주할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넘어집니까? 언제 넘어져요? 너무 많이 넘어져서 새하릴 수가 없습니까? 언제 넘어져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가장 연약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오래 섬겼다고, 신앙의 연륜이 쌓였다고, 몇 번의 응답과 몇 번의 승리를 경험했다고, 우리는 편안하다고 스스로 자부할 때에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 이 정도는 내 경험과 실력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잖아 하고서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패스해버리거나 슬그머니 기도를 줄여버립니다. 그뿐이에요. 자녀 문제가 순탄하게 흘러갈 때 우리 아이는 알아서 잘하니까 좋네 그러고 그냥 기도의 자리를 건너뛰어버립니다. 방심해버립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사역의 익숙함에 치여가지고 이 정도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묻고 해본 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했습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 자신 있다고 여기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최근에 이어진 작은 승리, 좋은 일들, 그리고 뭐 형통한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은 동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했을 때일수록, 잘나갈 때일수록, 편안할 때일수록 더욱 무릎을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함이 클수록 기도의 자리를 더욱 굳게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서 있다고, 나는 아무 일이 없다고 착각하는 그 교만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부원과 같은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크든 작든 항상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그래야 기부원이, 수많은 기부원이 와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속았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의 진짜 답은 그들이 멍청하고 어리석고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속은 진짜 이유는 뭐냐? 오늘 14절 말씀의 끝절에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묻지 않고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 증거들, 곰팡이 핀 떡과 포도주를 담은 낡은 가죽 부대와 찢어진 신발, 헤어진 옷, 사실 너무나도 설득력 있는 증거였습니다. 거렁뱅이처럼
멀리서 온 나그네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는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렁뱅이처럼 왔으니까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인간의 눈과 논리로 판단하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증거였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증거 자체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이 그 증거만으로 스스로 판단을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그 결정적인 한 걸음을 생략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늘 그럴듯한 증거와 논리로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미혹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결코 허술하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죠, 세상이.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때로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논리로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딱 들어맞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찾아와요. 사탄은 결코 자신을 사탄의 모습으로 드러내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사탄도 천사처럼 가장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 문제로 고민할 때에, 가정 문제로 고민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목소리는 언제나 보면 세상의 논리였고 세상의 방법이었고 그럴듯한 이유였잖아요. 그뿐이겠어요? 우리 신앙의 타협을 끊임없이 종용하는 세상의 가치관도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 정도 그냥 편하게 편리한 대로 해? 타협을 요구해요, 세상이. 그런 합리적으로 언제나 그 시대의 환경에 합리적인 논리로 포장이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것, 겉으로 보기에 합리적이 보이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 분별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답은 단순합니다. 앞에서 다 했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이 한 걸음을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묻는 걸음, 하나님께 묻는 시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여호수아가 정말로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부족 7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언약을 절대 맺으면 안 된다고 명령했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만약 여호수아가 잠시라도 멈추어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또는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겼더라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 거예요. 두고두고 기브온과 화친하고 조약을 맺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화근이 되었어요. 후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를 발견하였고 그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묻는 습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걸어가다가도, 잠들기 전이라도, 직장생활 시작할 때라도, 운동할 때라도, 걷기 운동할 때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뭐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할 수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여쭙고 묻는 것. 따라해 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아무리 증거가 확실해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브온 사건이 오늘 우리

0: 남긴 가장 소중한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여쭈어라. 물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이 한 걸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선택 앞에서도, 아무리 시간이 급해 보이는 결정 앞에서도 먼저 멈추어서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꼭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신뢰하기 전에, 세상의 논리와 그럴듯한 이유를 먼저 선택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묻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걸음을 생략하지 않는 신실하고 좋은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세상은 기부원들이 너무 많아요. 이 기부원과 같이 언제나 그럴듯한 모습으로 완벽해 보이는 논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요, 우리에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많은 정보보다 뛰어난 판단력이 아니라, 우리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고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발견하여 영적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영적 자세가 새로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신학과에 지금까지 석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61-682-4292번, 061-682-4292 석창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 체험 벨루스톤 힐링 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9월 8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했더란 이진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는 내 마음의 책갈피 평화일보 광양사랑의 교회 라준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세요, 목사님.
1: 왜 이렇게 이름이 길지?
0: 네, 우리 광양사랑의 교회 평화의 길벗 라종렬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네. 목사님, 그 갑자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했던 미술 그런 기법들이 막 아침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데칼코마니, 마블링, 스크래치 같은 말 혹시 기억나세요?
1: 당근이죠.
0: 어머.
1: 네. 데칼코마니는 나비 같은 대칭이 되는 사물을 한쪽만 그려서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펼쳤을 때 보이는 그 그림, 그러한 미술 기법이고요.
0: 네.
1: 마블링은 물에 뜨는 유화 물감을 종이로 떴을 때 그 번짐, 특히 번짐,
0: 네,
1: 특히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또 스크래치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밑그림을 색으로 미리 칠해놓고 그 위에 모두가 다 검정색 크리파스로 다 하고 나서
0: 네.
1: 마지막에 뾰족한 송곳으로 긁어서 그 아래 숨어 있는 색이 나오게 하는 그런 기법이죠.
0: 와. 역시 우리 목사님 미술마저도 잘하시네요. 네.
1: 이진아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0: 사실은 목사님, 저는 그 중에서도 스크래치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런 오늘 뗐는데요. 완전 새까만 도화지. 근데 뾰족한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밑에 숨겨진 색깔이나 형체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잖아요.
1: 네.
0: 그때 참 신기하고 재밌고 마음 설렜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1: 이야, 그러셨군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성경의 역사적 배경이나 두께가 어마어마해서 한 구절 한 장 읽을 때 우리가 깜깜한 도화지에 서 있는 양 잘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 속에 숨겨진 찬란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내 가슴 속에 들어올 때의 그 기쁨을 오늘 방송